0: 이번 정거장은 사연, 사연역입니다. 자, 앞서서 분위기가 살짝 많이 다르시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연역인데 목사님, 이 네. 시간 어떤 미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 오늘은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0: 네.
1: 그 사연 속 내용을 먼저 네. 한번 만나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보고 나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30대 후반을 지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지나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요. 아직 저는 혼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교회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매주 나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주일에 엄마와 함께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혼자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곧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 수련회에서 전날 먼저 그 장소로 가서 그 장소를 세팅할 선발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발대에 합류하는 사람이 너무 적대요.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어느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그러시는 거 있죠. 아유 집사님, 집사님은 힘도 세고 아유 참 같이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너무 선발대로 가고 싶죠. 그런데 수련회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라서 이 주말 동안 이 가족들 놓고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미안한데 선발대로 가면 금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선발대까지 합류하기가 눈치가 너무너무 보입니다. 아이들도 어려서 아내가 혼자 아이들 돌볼 거 생각하면 너무 벌써부터 미안하고 아내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아내가 괜찮다고 했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 선발대로 간다. 아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 혼자 돌보게 했다가 나중에 아내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는 눈 감고 거절한다. 2번. 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살짝 네, 이 집사님의 네.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1: 아주 잘 와닿았습니다.
0: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믿지 않은 가족들, 이 가족들을 주말 동안에 돌볼 수 없는데 심지어 선발대까지 좀 요청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래도 간다가 1번. 예,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 2번 가지 않는다.
1: 네. 네,
0: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1: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번 아니면 2번 간다 혹은 안 간다 선발대 참여한다 안 한다를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 보내주실 곳은 동일하게 샵 3927번입니다. 자, 목사님께서도 아마 사연을 읽으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예,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세요?
1: 공감 많이 되죠.

0: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아,
0: 예, 네,
1: 교회에.
0: 그러니까 짝가정이라 그러죠, 흔히.
1: 네.
0: 이제 한쪽만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자분이 나오신데 그 집안에 제사가 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하고도 또 비슷한, 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런 경우.
1: 아,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그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결정을 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때에 따라 다르긴
0: 네, 맞아요.
1: 하겠지만.
0: 성도님들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1: 네.
0: 다르고, 또 목사님들이 지도하는 것도 또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0: 예, 네, 좀
1: 그래요.
0: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지도하신 방향도 있고, 기도하신 방향도 있고, 사역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 네.
0: 저 사실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저의 방식들을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1: 네.
0: 이렇게 지도하고 함께 얘기 나누는 그 방식이니까,
1: 네,
0: 그래요.
1: 그럴 수
0: 저는,
1: 있겠네요.
0: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글로만 아는 거니까,
1: 네.
0: 가라고 아내가 가라고 했지만 남편이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미안한 마음이 많다. 이거는 이미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그 가정의 내용과 아내의 성품이나 또 자녀들이나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아는 분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많이 보이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뭔가 꺼림칙하다면
1: 네.
0: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1: 아, 선발 때까지는. 네.
0: 네.
1: 비슷하게 우리 3941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어리다면 2번입니다. 왜냐면 수련회는 가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7320번님께서 솔직히 아내 입장으로 생각해서 2번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0: 아, 그래요.
1: 있습니다.
0: 맞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 정말 중요해요.
1: 맞아요. 네. 근데 반면에 1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새싹 달고 와주신 8031번님께서 저는 1번, 간다! 라고 단호하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고, 4055번님은 이렇게
0: 네.
1: 보내주셨네요.
0: 저는 간다의 한 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며, 주말 동안 아내분과 자녀분들이 잘 지내도록 필요한 것 미리 챙겨주시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방법은 될것 같아요. 그죠?
1: 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0: 네.
1: 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가정한테 너무 잘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서
0: 예.
1: 뭔가 사람이 좀 뭔가 달라져 보이는 것
0: 맞아요.
1: 같고, 그러면, 교회가 진짜 좋은 곳인가 보구나,
0: 맞아요.
1: 라고 하면서,
0: 네.
1: 네, 그렇게 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은데,
0: 맞아요.
1: 모든 분들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0: 맞아요. 이건
1: 네.
0: 정답은 없는 거고,
1: 맞아요.
0: 여러분 진심 어린 이런 의견들 잘 참조가 될것 같아요. 네.
1: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선 남편도 실족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까
0: 아이고.
1: 조금 안전하게 하자라는 그런, 네, 이런 말씀을 또 보내주셨는데,
0: 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제가 오늘 준비하는 건요,
0: 네.
1: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교과서적인 말만 하나?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그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을 좀 깊이 있게 공감을 해드리고
0: 아,
1: 싶은데 근데 너무 저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도 좀 많이 해왔으니까 늘 그냥 어디에 써 있는 걸 읽는 그런 말씀만 드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믿거나 신앙을 이어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마음 안다. 네,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아유, 저도
1: 네.
0: 김 PD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1: 그쵸. 목사님, 그런 분들 향해서, 네, 우리 축복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그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1: 네.
0: 이것 항상 우리가 정답의 삶만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1: 맞아요.
0: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아멘.
0: 한번
1: 그렇습니다.
0: 혹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정답대로 못한다고 해서
1: 네.
0: 우리 하나님 삐지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등 돌리진 않고요. 때로는 정말 정답으로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때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담고
1: 네.
0: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1: 아멘.
0: 그런
1: 맞습니다.
0: 분들을 저는 위로하고 싶어요.
1: 아멘.
0: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
1: 네.
0: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고요.
1: 네.
0: 또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

0: 예를 주실 거고요.
1: 아멘.
0: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1: 네.
0: 성공과 실패로 나뉘진 않으세요. 같이
1: 맞습니다.
0: 살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도 충분히 하니까 의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린 선택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삶을 통해서 때론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도 하시고 또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 삶이거든요. 그렇게
1: 맞습니다.
0: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우리 5639번님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2번을 선택하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확실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저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게 너무 필요하겠지만, 그렇기가 너무 어렵다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일단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도 한번 좀 짚어보시면서, 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그 마음을 터놓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벌써 목사님,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네, 마지막 정류장에서의 이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또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야 할, 네, 그런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 목사님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쭙고 마치도록 할게요.
0: 오늘은요, 신선하고 따뜻하고 또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1: 아유,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뭐랄까,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전화 연결자가 목사님 아드님이신 것도 지금 너무 놀라웠는데, 뭐랄까, 두 번째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예담 학생이랑 통화를 한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 사연도 정말 급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실 줄
0: 그럼요.
1: 몰랐는데,
0: 너무 좋네요.
1: 네. 지금 사실은 모든 계획,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았는데, 참,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정말 살면서 버스가 또 가끔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네. 그 또한 헤매는 시간도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해보게 됩니다. 네. 우선이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끝인사 전해주시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0: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1: 아멘.
0: 그렇게 살아갑시다.
1: 아멘. 네. 정말 그 말씀.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의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오늘 운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는 그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0: 오라!
1: 오라!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바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 우리 괜찮은 아침과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각자 받으신 또 감동과 은혜들을 품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기에 괜찮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가장 먼저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그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으로 그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난날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나타난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려되 당신의 아버지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었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할 때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계획 계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계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고 민족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지난날 나를 팔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미 형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죽고 나면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은 자신들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지난날의 그 안갚음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용서한 척한 것이지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으로 가서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크게 울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형들의 그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지난날의 상처, 내가 애굽에 팔았던 이야기들, 형들을 인하여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살았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형들의 그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근심 어린 그 심령을 헤아릴 줄 아는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그가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졌기에 행들이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가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용서했지만 행들은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책감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날의 실수, 허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죄와 이 엉망죄악 같은 것을 용서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입니다. 말씀이 용서하셨다면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고백을 하였다고 하면, 회개를 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대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함과 추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난날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실수를 내셨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단번에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지, 용서 안 받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말씀대로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게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시편

시편 103편의 말씀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덜쳐냅니다. 상처를 덜쳐냅니다. 쓸쓸을 덜쳐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성도의 무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의 그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이제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용서일까요?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용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마음이 닫히면 다 닫힙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50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루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되신하리까. 이 하나님을 되신하리라까라는 말씀은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님. 형님들이여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할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인생을 판단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그의 삶의 생활의 일생 동안 그가 한 것을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바로 앞에 이야기할 때에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사리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이 하시는 환경과 상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팔린 것으로 인해서 종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가운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은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주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변화의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을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끌어내서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바랐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더라. 오늘 믿음의 인내의 인내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은 일들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에 살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남편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아내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지난날의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그래 나는 그놈 죽이야.

그런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짐으로 용서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의 사람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은 죽으나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바에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사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나갈 때에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견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요셉이 자신의 인생 사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우리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바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늘 요셉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야곱의 죽음도 앞부분에 나옵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한번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가요. 앞뒤 한번 인사하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난 척 못난 척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다 한 번은 떠나는데 그때는 하늘나라가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이 되어 내려오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삭에게 구전으로 말로 이제는 언어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암송으로. 그래서 이 암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요셉에게서 그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4대가 지나면 반드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요셉은 자기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라.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았으면 거기에 여러분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 농토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다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그 애굽 땅에서 학교를 다 다니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근거지가 다 거기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가야 될 곳은 약속의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천국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옥을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몰라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요. 앞뒤 인사합시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사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3대가 있다고. 어머니 태중에 3대 첫째가 있지만 육체의 때를 사는 것은 100년이 지나고 육체의 때가 지나면 영혼의 때가 있다고. 이 영혼의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육체를 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사대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의 후손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음에도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잡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졌기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졌고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 사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꿈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꿈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은 그냥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자라난 인간의 야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주신 계시적 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차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감동한 요셉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꿈꾸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꿈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꿈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연적 계시의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충성했습니다. 종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승에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끌린 그의 인생의 삶을 그는 살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삶은 모든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과거의 상처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의 절망, 좌절,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니면 자신이 지난날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거지향적으로 계속 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과 비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인생으로 마지막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대와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뜻을 어떤 걸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인생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11장 22절 말씀 다 같이 버려서 1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임종시가 뭡니까? 죽을 때 결론 인생의 결론 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 자신의 자손들에게 뭐를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를 떠날 것을 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 날 이 애굽 땅이 나의 땅이 아니고 우리 자손이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대가 지나면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애굽 땅을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요셉은 어릴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요셉은 젊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 마지막 항혼년이 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양을 칠 때 들판에 나가서 행들의 양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궁중 안에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믿음, 우리 인생의 승사복의 주인이신 그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믿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대로 살았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 또 믿음의 말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성경책을 읽을까요? 5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마시리니 돌보시리니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아름다운 유언의 말씀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는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좌우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어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 소용없는 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나의 빈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 날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연을 잘 날리려면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바람을 잘 읽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연의 위치도 살짝 바꿔줘야 되고 줄도 적당히 풀어줘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연은 순풍보다 오히려 역풍을 만났을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바람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죠.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한 일인데도요, 생각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신앙은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성령의 바람에 마음을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가사를 듣다 보니까요.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네.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그 가사예요. 오늘의 오프닝에 딱 맞죠? 성령님의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은 자꾸 틀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모르겠는 그런 날이요.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조차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연이 바람의 방향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헤매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세상의 바람에 맞서 끝까지 버텨내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힘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법, 성령님이 불어주신 그 바람의 방향에 나를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있을 때보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 더 평안해지고요. 내가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혹시 내 삶에 역풍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바람 너머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홀리원의 바다로였어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의 후렴이 담겨 있었죠.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나의 뜻보다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3445번님이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 이 말씀으로 그냥 딱 문자 주셨는데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소리, 그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9951번님, 생기가 돋는 오늘 하루일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타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래요. 네, 2011번님도 하영PD님 이하사만의 멘트 활기차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LA에서도 사연을 주셨어요.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겨우겨우 듣고 있는데 찬양 너무 좋대요. LA 왜 이렇게 부럽나요? 아, 그래요. 뭐 행복하시죠? 네, 어제 너무 실망스러운 일로 마음이 땅에 붙어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1850번님, 아멘입니다. 네, 마음이 땅에 붙어 있다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또 마음이 쓰일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붙어 떨어지다 못해 지금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3949번님, 저희 딸 음악 단기 선교로 이슬람교 국가인 모모모 땅으로 떠났습니다. 선교 제한이 엄격해서 걱정이 많아요. 지금 밟는 모든 땅,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음악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게 하소서. 주님 사랑 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팀원들 영육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사역하러 가셨어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음악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따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인도하신 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번 여정들.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6241번님이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바람이요. 오늘은 성령의 바람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의 영을 또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3일 POP의 찬양입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또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계획대로 좋은 쪽으로만 가기를 바라지만요, 때로는 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풍 속에서도 우리를 더 높이, 성령님의 바람 따라 더 높이 높이 올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더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오후 2시 울산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를 섬기고 있는 서유아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놓여 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동물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이 생각나요. 육신의 배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꽃 구경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로 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내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헛헛함,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온대,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과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열린문교회

0: 있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으시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도꼭지가 아무리 새 것이고도 좋아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수도꼭지라고 해도 물이 연결되어 있으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겠죠. 기도는요, 바로 그 물을 공급받는 이 생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를 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걱정보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채우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송 시작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이제 월드컵 이제 막 시작을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또 시작되는 날인데 이런 날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1: 아유, 괜찮습니다. 더 귀한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문자 건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해보지만 또 이렇게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이 시간도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아닌 평안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기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하여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강건함과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의 크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또 뜨겁게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듣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멘. 이 공중나는 새와 또 땅의 들풀까지도 먹이고 또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기도사연은 0106번님. 사실 오늘 오전 중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친구인데요. 18살이라고 합니다. 진예담이라고 하는 학생이 본인이 직접 문자를 보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

0: 친구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역사 선생님이라는 그런 꿈을 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우 관계로 인해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었고요. 목사님 18살이라고 하는 나이여서 그런지 요즘 교회 가는 게 잠이 너무 쏟아져서 힘들다 이런 네.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진예담 학생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또 기도까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거라든가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데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의 간격이 다 달라요. 나이테의 간격이 좁을 때는 많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려운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나무는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버티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0: 그렇군요.
1: 예.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청소년 때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을 주시는 아멘.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0: 아멘.
1: 예, 우리 진예담 학생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0: 아멘.
1: 훈련의 기간이다 그렇게 아멘. 생각하시고
0: 네.
1: 역사 선생님으로서의 꿈을 잘 키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0: 아멘.
1: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예담 학생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담 학생에게 허락하신 꿈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좋은 선생님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좋은 선생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우리 진예담 학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7087번님의 기도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 후배 아들이 8살인데요. 뇌종양입니다. 아이의 꿈이 목사님인데 수술하기 힘든 부위에 6cm 되는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꼭 완치시켜주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은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세상에 8살의 목사님을 꿈꾸고 있는 아이 그런데 지금 뇌종양으로 인해서 또 잠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야 목사님 어쩌면 후배가 될 수도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네 하나님께서 우리 8살 자녀에게 이와 같은 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박은우 자녀를 생각하니까
0: 네.
1: 떠오르는 우리 교회의 자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누군데요?
1: 비슷한 연령의 아이인데
0: 네.
1: 오늘 갑자기 목양실로 도화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렸어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저 그려온 거예요.
0: 네.
1: 가운 입고 이제 서 있는 모습을 그려왔는데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전지 아세요?
0: 뭐라고 했어요?
1: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0: 너무 예쁘네요. 세상에. 네,
1: 우리 박은우 같은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뇌종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사랑의 하나님 은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살인데 뇌종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께서 우리 박은우를

0: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종양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의 종으로 귀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잠시 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사촌 동생이 15살에 뇌출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반신이, 몸에 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외삼촌도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많이 질병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셨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15살짜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고백을 네. 하더니 올해
0: 네.
1: 네, 신학교 합격증을 들어갔습니다.
0: 할렐루야.
1: 오늘 은우라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생각나신 것처럼 저도 사촌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분명히 우리 은우도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 제목 3923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포항죽장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께서는요, 1년 365일 늘 건빵으로 노방 전도를 하십니다. 여러 전통시장으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하나를 붙들고 이 노방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의 대부분이셔서 건빵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염려 없이 전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막중한 사명감을 또 잘 감당하시기를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목사님 진짜 전도도 그 참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뭐 새생명 축제 이런 걸 해도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0: 예.
1: 노방 전도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0: 예.
1: 매일매일 나가시는 목사님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작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발걸음을 내딛는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여러 분이 계신다는 것이
1: 네.
0: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바라기는 함께 협력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네. 믿음의 성도들 또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모든 교회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력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상국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1년 365일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영혼들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1: 아멘.
0: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케 하시고 더 힘있게 주의 일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정말 하늘에서 건빵이 쏟아지는 전도의 힘을 또 북돋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박상국 목사님께 있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0973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친정아빠의 갑작스러운 췌장암 소식에도 이번 주에 가족 모두가 만나서 우리 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려고 만납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요.

0: 가족 단체 사진도 찍고 또 칠순 잔치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대로 저를 세우셨는데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외할아버지와 또 큰어머니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꼭 저의 친정 부모님 황부조 이숙희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칠순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쵸? 네, 우리.
1: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그 헌신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이런
0: 맞습니다.
1: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거든요.
0: 아멘.
1: 예, 아직 부모님도 또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0: 맞습니다.
1: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0: 아멘.
1: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0: 아멘.
1: 아마 하나님의 때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이 믿음의 1세대의 0973번님의 이 수고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0: 맞아요.
1: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0: 아멘.
1: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1세대로 부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친정 아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칠순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을 통하여 담대하게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마음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0: 아멘.
1: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1세대 0973번님을 사용하시사 온
0: 아멘.
1: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0: 아멘.
1: 하나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도 돌보시는 역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참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가족분들이 참 단란해 보여서, 네, 일면은, 참 그래도 우리 친정아버님 참 좋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1: 아멘.
0: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건강 또잘 회복하시고, 우리 가족분들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누군가 기도하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메들리 찬양으로 안산 시립합창단이 함께합니다.

0: 아멘. 우리의 모든 죄짐 맡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우리 0582번님께서도 아드님을 위한 기도 제목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취업할 그런 일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할 때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지금 사수가 있는데, 그 사수가 좀 거친 욕설도 하고,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분인가 봅니다. 그런 욕설에도 마음 상하지 않고, 멘탈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사수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고요. 일할 때 지혜 주시기를 함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빨리 하려는 조급한 마음과 미련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에 맞는 판단력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잘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일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며, 맡은 일 성실하게 하는 칭찬받는 직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규직 전환 소식이 빨리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또 윗사람이 너무 거칠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무너질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안된것 같은데, 목사님, 참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아마 취업하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0: 네네.
1: 취업하여 일할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
0: 네.
1: 제목을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하기 전에
0: 네.
1: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는 정말 취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맞습니다.
1: 이제 취업하여 일하면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상황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상황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상황이 아니라

0: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고, 주님 안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 아, 네.
0: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수를 붙여주신 것도, 또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을 통해 나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도록 이끄십니다.
1: 아멘.
0: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는 그와 같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취업하여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일할 때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부담되고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함께 하셨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1: 아멘,
0: 주님께서 세우신 그 영역,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 네.
0: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그 영역에서 쓰일 때에 주님께서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 네.
0: 주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허락하신 영역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므로 그곳에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 참 얼마나 또 고생 많으실까, 우리 첫째 아드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0: 아멘.
1: 특별히 그냥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축복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 사람을 위해서. 되게 어려운데
0: 예.
1: 그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무튼 네, 잘 또 이 시기를 견디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요즘 엉덩이 쪽에 통증과 또 뒷허벅지 쪽에 땡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0: 예.
1: 참 여러분들의 이제 이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목사님 가끔 가다요.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문자를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이 시간 우리 9507번님을 포함해서
0: 네.
1: 건강으로 인해 고통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우리의 육신이 여러 모양으로 연약할 수 있거든요.
1: 네.
0: 더군다나 이제 뭐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은 연약해지고 기력이 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 아픈 분도 계시지만 자연스럽게 몸이 쇠하여서 그렇게 아픈 분도 계실 텐데
1: 네.
0: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해지고 쇠하여질 때에 아 아프다, 아 힘들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1: 아멘.
0: 주님 저 붙들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이 연약함을 이기해 주세요.
1: 아멘.
0: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0: 믿습니다.
1: 아멘.
0: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 네.
0: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9507번님 엉덩이 통증과 뒷 허벅지 땡김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그때에 그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 아멘.
0: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따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엉덩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뒷허벅지 땡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러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더불어서 나의 연약함도 주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1: 주여.
0: 함께 방송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또 이름 모르고 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우리 또 어느 곳에 계신 성도님이 아마 이 기도를 듣고 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은데, 무튼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다 뵙겠습니다.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끝곡으로 시편 메들리 올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의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지표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로 은퇴 예배와 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12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교회들과 기독대학들이 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폭리 사태에 대응해 자체 유휴시설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무료 개방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내 이단 신천지 측의 기만적인 건물 용도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재차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와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다음 세대 복음화 사역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목회자 감소로 인해 일본 개신교계의 무목교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 현지 교회를 직접 섬기는 동반자 선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이단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부산 지역 교회들과 기독대학들이 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폭리 사태에 대응해 자체 유휴시설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무료 개방했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공정숙박 챌린지 참여 요청을 받고 수영로교회와 부전교회, 포도원교회 등 지역교회 8곳과 함께 총 28개 객실을 확보해 전면 무료 개방 원칙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역시 기숙사 10시를 오는 14일까지 관광객들의 숙소로 제공하며 지자체의 공익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상철 부기총 대표회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국내외 청년들이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친절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내 이단 신천지 측의 기만적인 건물 용도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재차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 시민연대는 신천지 본부 건물이 종교시설로 허가될 경우 공익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오는 7월까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담긴 용도 변경 반대 탄원서를 추가로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1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재판에서 신천지 측이 제3자 명의로 건물을 확보한 뒤 위장 신청을 감행한 기만성을 지적하고 행정인허가 결여에 따른 법적 무효성과 주민들이 겪을 심각한 교통 혼잡 우려를 전하며 강력한 법리 대응을 마쳤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와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다음 세대 복음화 사역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맺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 사역자 양성, 그리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관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대학 캠퍼스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계승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 김태구 목사는 이번 협약이 학생 주도 동아리 사역이 대학 선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론 목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캠퍼스를 관통하는 학원 복음화 사역의 견고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목회자 감소로 인해 일본 개신교계의 무목교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 현지 교회를 직접 섬기는 동반자 선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바람과 불꽃교회 유태오 목사는 내년 2월 은퇴를 앞두고 일본 무목교회 사역을 결단했으며 오차노미즈 크리스천 센터 무목 미니스트리즈를 통해 현지 청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목회자 1,104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 비율이 높은 일본 동맹 기독교단의 무목 비율은 4.0%에 그쳐 일본 전체 평균

0: 평균인 1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역시 미디어 인프라를 가동해 일본 전역 100여 개 무목교회에 방송 안테나를 설치하고 설교 송출을 지원하는 협력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이단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소장 박형택 목사는 챗GPT와 연계한 전문 플랫폼 해피를 개설하고 40여 년 동안 축적된 자신의 이단 연구 보고서와 상담 자료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와 이단 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검증한 연구 데이터에 기반해 고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번 시스템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이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방황하는 이들이 스스로 영적 통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청지기 사역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수확률은 0에서 2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김해, 양산 지역은 29도, 부산은 27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김춘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고 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줄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0: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0: 삶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거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여기 사장님.
2: 예, 그렇습니다.
3: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또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2: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인교 오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로스.
2: 예.
3: 그 뭐 무슨 회사예요?
2: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3: 예.
2: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3: 아.
2: 예, 이렇게 제가
3: 휴먼하고 로지스틱하고 합성한 게
2: 예.
3: 휴로스라.
2: 예, 그렇습니다.
3: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2: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국에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2: 예, 예. 예.
0: 그 일 관련해서 김정은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2: 이루...

0: 말할 수가 없죠.
1: 네.
0: 정말 이루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환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김정원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원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2: 아니, 우리 한 사장님하고
0: 예.
2: 제가 만난 지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0: 아니, 절대 아닙니다.
2: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0: 네.
2: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0: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2: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0: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일에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2: 자녀는 딸 하나죠?
0: 예.
2: 외동딸이요.
0: 예.
2: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0: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2: 그러게요.
0: 예.
2: 예.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예, 그렇습니다.
2: 그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0: 절대적입니다.
2: 같아요. 예.
1: 참.
2: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2: 예.
0: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한그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2: 여보세요.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2: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에 그,
2: 목표가
0: 예.
2: 부모님.
0: 아, 그럼요. 예.
2: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 간에도 우위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0: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1: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이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예.

0: 님이 이번에 졸업 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1: 예, 예.
0: 엄마는 못 갔죠?
1: 예, 예.
0: 왜?
1: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 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0: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런 그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1: 네.
0: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1: 네.
0: 네,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예.
0: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아,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1: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2: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2: 네.
0: 네, 기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1: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해.

0: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1: 맨손으로.
0: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해고 가시는데, 예.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1: 울컥하는구만.
0: 네.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1: 그렇지. 와도 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하고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예, 힘이 생기고. 예.
2: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1: 전수가 됐으면 좋겠죠. 네,
0: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이 있는 어떤

0: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은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답니다.
1: 야, 그렇게 될 거예요.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좋은 사위
0: 예.
1: 들어와서. 예, 할렐루야.
2: 앞으로도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로 은퇴 예배와 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자는 죄가 엄청 많은 여자라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여인의 얘기는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알라베스트 향수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네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이 기록했을 때 자기 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한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그 기록에 마가복음은 족도 다 뺐어요. 족보 없어. 예수님 그냥 시작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각도에서 자기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다 다른데,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좀 단순하게 나왔어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창조보다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가 보니까 불청객이요. 초대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왔어.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이 흐른 발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접대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틈틈이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담 그 다음에 부인 해와 거기서부터 쭉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부 여자들은 다섯 번 탄생한다고 그러죠. 첫째 단발머리 학생, 두 번째 30대 처녀, 세 번째는 여자, 네 번째는 여성 아주머니, 다섯 번째는 여사. 그래서 미국의 여권 운동자들은 열심히 명칭부터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이사장을 갖다가 chairma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이제 여자도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chairpers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hairman이 변해서 chairperson. 그러면서 이상한 게 미국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미시다라고 통화가 지정이 돼요. 미스터, 미스터 파워, 미스터 박, 미스터 김. 근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미스 이스가 돼요. 미스 이스. 어째서 올 미스는 있는데 올 미스터는 없느냐? 유부녀는 흔히 쓰지만은 유부남은 별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성경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만큼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킨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에다가 여자석 이쪽에 거기 카탱을 쳐요. 남자석은 이쪽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가서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향구를 붓는 역사. 그러면 그 여인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인정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상에서 그 여자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인정을 받았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 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에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지, 초청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염치에 불구하고 인사 불구하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야, 죄는 여자만 짓는 것이 아닌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남자나 여자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데도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 예수가 선지자는 아니로구나 결론을 미리 지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치에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던 안 받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참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진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방하는,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말씀.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첫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인간이 봤을 때도 그 여자는 죄가 엄청 많아요.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여자가 오정에 우물에 물길러 왔죠. 성경 보면서 보통 물길러 가는 건 아침 일찍들 물길러. 내가 어려서 살았을 때 우리 동네 우물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다 물길러.

질러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아침에 못 오지.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오정에 물 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유다 쪽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요. 왜? 사마리아는 사실 혼합,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반석의 사람 같이 결혼하고 모든 게 다 혼합주의로 있는 데라 유대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나절에 피곤하지요. 예수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을 때 이 여자가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좀 다고. 그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나라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나더러 물을 달래느냐? 예수님께서 물 달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때 그 여자가 신앙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숭배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거기서 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는 변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얘기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여자는 사실 전도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과거를 들췄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게 전도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우물 곁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죠. 나는 삭개오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대.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너머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데 거기 뽕나무는 큰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 가 있는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나 그 뽕나무 가서 봤어요. 아, 이 우리나라 브라다나스 나무 길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제치고 뽕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서 뛰어내려왔어.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약 누이 곁을 토색했다면 내가 사배를 갚아주겠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도 돈 걷는 사람으로서 많이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야 삭개오를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족까지 변했죠. 바울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못 씌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변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수고했던 바울.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매일 죽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해놓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나는 목사 될 생각 꿈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 사명 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미국 처녀 하나 데리고 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우리 사람이 얼마 전에 낙상해서 허벅지에 금이 가서 지금 아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원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어저께는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회복되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테니까 안심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Church Research 잡지에 한번 나왔어요.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든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다,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아, 나 17살 때 예수 잘 믿었다, 그냥 고집 세고 안 믿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현재의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7장 38절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한 방울의 눈물은 누가 말하기를 5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여자는 미래의 죄도 아마 다 사함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췄다.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예요.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 계속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흠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미시간 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 호숫가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헤엄을 쳐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이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문둥이 하나가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혹시 내가 그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또 힘들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은 교훈의 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후손에게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참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친구들한테 인정받는다, 상사한테 인정받는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 담임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다, 이거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깝게도 하지 말고 하는 게 복될 거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우상도 섬기던 죄인이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죄인이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자, 예수님 만나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 그랬어. 젖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얀마 보마에 선교를 갔을 때 17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다가 17년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 후에 젖슨은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쇠고랑이 다리에 채워졌고 많은 메마진 자국이 등에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엣나이름 젖슨 선교사 다리에 체인에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국 복역하면서 감옥에 팔에 쇠고랑 찾은데 그 자국을 보고 버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 엣나이름 젖슨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예요. 지금 버마에 가보면 침례교회가 불교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왜? 엣나이름 젖슨이 거기서 어렵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이 돼서 랭군에 가보면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엣나이름 젖슨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원주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가능케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얘기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 버마에는 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해와 드리고 마칠게요. 1963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0: 단지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그에게 밥그릇을 따지는 선배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밥그릇 따져서 높은 사람, 얕은 사람을 정했는데요.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숟가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음담 패설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었습니다. 물건들을 훔치는 죄로 형을 받고 추록하자 안갚음으로 보인을 신고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고재봉, 지금도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신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고재봉은 호기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게 변화되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포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란 재소자들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매이며 기도를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재봉이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게 해 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원하여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사오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재봉이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떠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 죄는 안 지었을런지 모르지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지표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로 은퇴 예배와 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띄우는 라디오. 자, 여러분 축구 보셨죠? 오늘 뭐 점심시간 해가지고 후반전 아 재밌게 봤습니다. 출발 좋네요. 사람이 간절하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신나고 기뻐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야, 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제일 컸나 큰 소리 좀 쳤죠. 막 보니까 막 우와, 이 사람도 큰 소리 낼 줄 아는구나. 또 이렇게 이 사람 말이 많았어? 뭐 이렇게 막 경험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간절해지면 또 급해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참 신기해요.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평소에 언제 그 시원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내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때도 그런 간절함과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오늘 축구가 역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역전이 있다고 선포하는 찬양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역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곡으로 새겨라 출발해 봅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점심시간 아주 좋았습니다. 조마조마했다가 막 신났다가 막 조용하던 사람도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요. 야구도 그렇고 시청

형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도파민 폭발하길 소망합니다. 3231번님. 그러게요. 그렇게 막 쥐야! 이거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더 간절해야 되나 봐요. 꼭 역전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5479번님. 3231번님 수원에서 0490번님도 화이팅. 찬양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2042번님. 오늘 저의 오프닝의 주제는 사실 축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도,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는지 이번 한 주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 주에 새끼라에 나가 교회를 드디어 갔는데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드디어 교회를 갔다, 인생 역전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오후 3시 때는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국에 이제 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인사 나누고 인터뷰도 잠깐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 어플을 직접 제가 이제 깔아드렸어요. 다운로드 해드렸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다가 다 다운로드 해주세요. 본인 것도 하고 주위 부모님 것도 좀 하고 어르신들 특히 해가지고 딱 터치만 하면 핸드폰으로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회원 가입까지 하면요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버님 서울대병원으로 항상 방사선 치료하러 가는 중. 우리 아버님 062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 잘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지난주 처음 방학 끝내고 애들 아빠가 갔다고요? 9777번님 어떤 사연입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저하고 통화가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9625번님 모든 일 만사 형통되길. 긴 터널을 지나는 지금 힘내고 싶다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0555번님 힘내십시오. 052번님 짝짝짝짝 어우 그거 짝짝짝짝짝 보내셨네. 자, 대한민국이 좀 축구로 알려져가지고 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내고 우리 선교사에게 더 아주 빛의 사자들이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피아워십,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영접은 인생 역전, 50년 방학 끝, 577번님. 아, 이거 또 어떤 사연입니까? 제 레이더에 없는 분인데, 577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 드디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33년 만에 전도 결실을 맺었다고 울산에서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야, 혹시 어떻게 제 남편이 극동방송 들으셨나요? 아무튼 우리 5109번님 남편 33년의 방학 끝내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기쁜 문자가 와 있어요. 작년 가을에 새끼라 통해서 교회 추천 요청 드렸다가 전화 주셔서 방송까지 나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두어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3618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해봤습니다. 미리. 자, 박진영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그 친구가 최선경님이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가 작년 6월에 통화가 됐어요.
1: 그렇군요.
0: 딱 1년 됐네요. 딱 1년.
1: 아, 1년이 됐어요.
0: 벌써. 예, 딱 1년 됐습니다. 그때 우리 3자 통화했나요? 박진영님하고 최선경님하고 3자 통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지금 옆에 최선경님 있죠?
1: 네.
0: 둘이 뭐 하시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오늘 저기 그냥 같이 점심 먹고. 네, 그러고 잠깐. 네, 일 땡땡이 치고 놀고 있어요. 네.
0: 고급 영어로 지금 수다 떨기, 그렇죠?
1: 네.
0: 밥
1: 네.
0: 먹고 수다 떨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네.
0: 그 뒤로도 계속 만나셨어요, 최선경님을?
1: 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0: 한두 달에 한 번씩.
1: 만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때마다 얘기 듣고. 네. 교회 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0: 계속 물어보고.
1: 하다가, 네,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다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드디어.
1: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길래
0: 지금 방송은 안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냥 문자를 딱 주셨네요.
1: 네, 이렇게 또 깊은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
0: 그럼요 그럼요.
1: 네네.
0: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딱 이런 네네. 소식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침 딱 보내셨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최선경님 옆에 한번 바꿔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최선경님,
0: 네,
1: 잘 하셨어요. 잘
0: 안녕하세요.
1: 하셨어요. 예?
0: 네,
1: 정말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엄청 지금 뭐 긴장된다면서요.
0: 심장이 배 밖으로 나와서 왔어요.
1: 뭐,
0: 그때 긴장감이 자꾸만.
1: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0: 아니,
1: 아무도
0: 전에
1: 안
0: 제가
1: 듣는다고
0: 너무,
1: 생각하고, 저하고 둘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안 들어, 지금 아무도. 최성경님, 그, 우리 작년 6월 말에 통화했잖아요. 근데 2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꽤 고민을 하셨네요?
0: 네, 굉장히 긴또 시간이 흘렀는데, 일단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추천받은 교회를 머릿속으로는 그릴 수 있었는데, 발은 안
1: 아,
0: 옮겨지더라고요.
1: 발이 안 떨어져요.
0: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었고, 이제 저에게 용기 줬던 친구가 한두 번씩 이제 연락을 해오면서, 이제 물어봤죠.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찬나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10년 전쯤에 알고 지냈던 동네에서 잠깐 뵈었던 언니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분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교회에 섬기고 있었어요.
1: 마침.
0: 네.
1: 야.
0: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10년 넘게 뭐 이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또 만나게 되고, 또그 언니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성경이를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또 드렸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느님께서 숙제를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언니를 보내주진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 구역장님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번 주가 마지막 5주차 새가족 교육을
1: 이야,
0: 마치고요.
1: 박수.
0: 네,
1: 새가족
0: 다음
1: 마지막 교육.
0: 주에,
1: 이제 수련회요, 이번 주 수련.
0: 이제,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와, 최선경님.
0: 네.
1: 심장이 배 밖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볼땐 그건 아닌 것 같았더라고. 예. 아무튼, 와, 고민을 그래도 그 10개월은 했는데, 10개월 하다가 발이 안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그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박진영 님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살짝 또 찔리잖아요, 또.
0: 네,
1: 그쵸.
0: 맞아요.
1: 실컷 3자 통화하고, 교회 간다고 막 했는데.
0: 네, 맞아요. 대국민 사기라고
1: 그러니까.
0: 말씀하셨는데.
1: 아?
0: 약속을
1: 전
0: 지킬
1: 국민이
0: 수
1: 다 듣고
0: 있고.
1: 있는데 다 교회 간다고 했는데.
0: 네,
1: 그쵸?
0: 맞습니다. 네.
1: 저희 작전이 먹혀 들어갔네요.
0: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1: 아,
0: 행복하게 교회
1: 그니까.
0: 잘 섬기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하네요. 지금 남양주에 계시잖아요?
0: 네.
1: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저 평내교회예요.
1: 평내교회?
0: 네.
1: 평내교회.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가요?
0: 네.
1: 아, 그래요.
0: 남양주 평내동에 있는
1: 평내동에 있는
0: 평내교회,
1: 평내교회. 그 언니한테도 고맙네요. 우리 박진영님은 당연히 고맙고. 응?
0: 네.
1: 그쵸?
0: 네. 네.
1: 하나님께서 딱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딱딱딱딱 퍼즐을 맞춰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낯설음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최선경님이 그때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0: 네, 맞아요.
1: 와, 상당히 오래된 방학이었는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5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 예배가?
0: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찬양 하나에 꽂혀서 밤새 들을 때도 있고요. 그냥 예전 청년 때막그 드렸던 기쁨이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좀 설레요.
1: 와,
0: 네.
1: 청년 때,
0: 네.
1: 20년 전이 청년 때였어요?
0: 네.
1: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와, 그렇구나. 청년 때가 20년 전. 아무튼 우리 최성경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0: 네,
1: 아까 감사하다고
0: 감사합니다.
1: 그랬잖아요. 우리
0: 네.
1: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 한번 저랑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해
0: 네.
1: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0: 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최성경님. 지금도 네. 막 눈물 나오려고 하죠?
0: 네.
1: 그러니까. 감사해서.
0: 전화 끊고 진영이랑 올 것 같아요.
1: 전화 끊고 두 분이 많이 우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진영이한테 진영아 네. 하면서 우리 감사, 사랑 메시지 한번 날려보실래요? 옆에. 친구 아. 진영이한테. 응?
0: 진영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의 가족을 위해 나도 많이 기도할게. 사랑하고 고마워.
1: 그러니까, 아유, 둘이 지금 웃다가 울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최성경님, 그리고 네? 그 교회 언니 있잖아요.
0: 네.
1: 그 교회 언니는 극동방송 아세요?
0: 네, 되게 애청자신데.
1: 그 언니 이름 불러가면서 언니한테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한테도.
0: 아, 나연 언니. 뭐 지금 방송을 바로 들을 순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듣게 되면 언니 나 방송 또 탔어. 네. 교회 가서 얘기 나눠줄게. 그리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또 교회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연 언니 이따가 나연 언니 주소도 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나연 언니도
0: 네.
1: 선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박진영님, 최성경님 두 분 선물 받으셨죠? 지난번에
0: 네.
1: 우리 최성경님에게는 또 꽃바구니 선물이 갈 거예요.
0: 정말요?
1: 축 계약 방학 끝낸 축 계약 꽃바구니 선물 갈 테니까 네. 너무 축하드리고 새거저 교육도 잘 마치시고
0: 네.
1: 앞으로 좋은 소식 그렇게 계속 감사의 소식 들려주십시오.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최성경님이 아까 막 찬양이 좋아서 밤새 막 듣 이랬던 찬양도 네. 있다고 했는데
0: 네.
1: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이에요?
0: 갑자기
1: 그럼 생각이 안 나죠?
0: 원하고
1: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네.
1: 아, 왜 그 찬양이 그렇게 계속 좋고 계속 듣게 되고 그랬어요?
0: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1: 그래요?
0: 네.
1: 하나님께서.
0: 그리고 새가족 그 예배 때.
1: 예, 예.
0: 함께 부르던 노래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네.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뭐 이런 고백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래요. 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진영님 옆에 계시죠?
0: 네.
1: 박진영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영원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계속 만나주셔서 우리 박진영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최성경님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두 분 우정 변치 말고 건강하세요.
0: 네.
1: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0776번님, 이 시간에 듣는 건 처음이네요. 출첵한다고 이렇게 어플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 아까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아, 그러게요. 4605번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죠? 한번 문자 한번 주실래요, 저한테?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문자는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한번 보내시되,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10년 쉬고 있다. 그러면 10년 방학. 이렇게. 나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뭐 1년 방학, 2년 방학. 지금 주세요, 지금.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0: 그 어플 메시지로 주셔도 좋습니다. 아, 교회에다가 코로나 방학이에요. 5년 방학. 뭐 이런 식으로. 10년 방학. 지금,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자 왔습니다. 전화를 제가 생방송 중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7445번님. 7445번님. 제가 직접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 딱
1: 네.
0: 전화 연결이 됐어요. 5년
1: 지금 깜짝
0: 깜짝 놀랐죠?
1: 놀랐어요. 네.
0: 5년 쉬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와, 어느 지역에 계세요, 지금요?
1: 지금 서울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에서.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혹시?
1: 네, 맞아요.
0: 정차 혹시 가능합니까?
1: 근데 정차가 조금 더 가야지 정차 가능할 것
0: 그러면
1: 같아요.
0: 제가 이따가 5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꼭 그때
1: 네, 알겠습니다.
0: 기다리십시오. 정차하고 기다리세요. 네.
1: 네.
0: 자, 우리 7445번님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고요. 다른 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 안전하게 우리가 통화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이번에 0525번님.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네.
0: 운전 중이십니까? 아니면 정차했나요?
1: 운전 중이에요. 이 신호만 하나 받으면 쓸수 있는데.
0: 신호만 하나만 받으면
1: 네.
0: 바로 설수 있어요?
1: 네.
0: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1: 신호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0: 아, 괜찮아요. 천천히. 예.
1: 아, 네.
0: 지금 30년 방학인데 지금 30년도 기다렸는데 그거 3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제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세요.
1: 네,
0: 안전하게.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끊지 말고, 끊지 말고요. 자, 끊지
1: 네.
0: 말고. 자, 전 사연 읽고 있을게요. 자, 새끼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했다고 우리 7358번님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새끼라 진행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방학생들 많이 좀 듣게 해주시고요. 옆에 있다가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극동방송을 50년간 은혜롭게 늘 애청하고 계신다고 우리 4630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새끼라를 들으면서 깨어나려 노력하며 신앙을 충전하고 계시는 5577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손잡고 가세요. 반드시 회복, 치유,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까 이제 제가 통화할 때 응원의 메시지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학이라는 문자를 지금 더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우리 0525번님이 이제 정차를 하면 0525번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정차하기로 했던 7445번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신 분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 안 되면 제가 방송 후에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1: 정차했습니다.
0: 드디어 정차! 우리 0525번님,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1: 네, 대전이요.
0: 대전.
1: 네.
0: 방학이 아주 길어요. 30년.
1: 네, 엄청 길죠.
0: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극동방송은 늘 듣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계기로?
1: 아,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0: 네.
1: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0: 예.
1: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0: 예.
1: 그냥 편안하게 이제 듣는 찬양,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0: 예.
1: 네, 늘 듣고 있습니다.
0: 우연히 그냥 채널이 맞춰졌군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예.
1: 극동방송 얘기는 교회 다닐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0: 알았군요.
1: 다른 분들한테도, 예.
0: 그랬군요. 그래서 93.3
1: 네, 늘
0: 대전극동방송
1: 맞춰져
0: 늘
1: 있어요.
0: 맞춰져 있고,
1: 네.
0: 30년 방학이면은 극동방송도 오래 들으셨고, 찔림이
1: 네.
0: 계속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늘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1: 오늘 이 새끼라 방송도 좀 들으셨어요?
0: 네, 계속 듣고 있는 중에 네. 문자를 남겨본 거거든요.
1: 오, 문자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죠?
0: 아, 예, 맞아요. 처음이에요.
1: 오늘 진짜 용기 내셨네요.
0: 네, 방학이라는 말에 찔려서 10년에 아, 난 30년인데.
1: 그러니까 코로나 방학 뭐 5년쯤이야 뭐. 네.

0: 30년
1: 사실
0: 동안
1: 요즘 예. 네,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다시 다니려고 하다 보니
0: 예.
1: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예. 예. 그래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0: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우리 0525번님 사시는 곳 근처에 건강한 교회
1: 네.
0: 저희가 여러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일단은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네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아니요, 없네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0: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왜 정차 있는데 왜 정신이 없으실까? 전화 연결돼서 드디어
1: 네.
0: 내가 전화 연결됐구나 하면서.
1: 네.
0: 자, 제가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1: 네,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1: 네.
0: 유산균. 혹시 지금 방학생이 가정에서 혼자예요? 혼자?
1: 아니요, 모두 방학입니다.
0: 모두 방학?
1: 네.
0: 모두 30년 방학?
1: 아니, 연도 수는 다 각각 제 각각인데 제가 제일 오래 방학 중이거든요.
0: 제일 오래입니까? 0525번님이?
1: 네. 네네. 아,
0: 남편도 방학이에요?
1: 네, 거기도 방학이에요.
0: 자녀도 방학?
1: 네.
0: 자, 이제 그래도 방학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30년이든 10년이든 우리 남편은 네. 뭘 좋아할까? 남편은 예. 남편에게 무슨 우리 비타민 예, 레모나 남편에게도
1: 네.
0: 좀 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예를
1: 네,
0: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0: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에 계시는 0525번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
0: 놓지 않고 계세요.
1: 저도 놓지 못하고는 있는데 차마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1: 네.
0: 이제 선물을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럼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주 네. 용기 내셔서 꼭 가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30년 방학 이번 주에 한번 끝내보자고요.
1: 계약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네.
0: 아, 계약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따라서 저랑 결단하면서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1: 네.
0: 우리 0525번님,
1: 네.
0: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구글 링크 네. 받으면 거기다가 꼭 주소 네. 적어주시고 교회 소개도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교회 갔다라는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대전의 0525번. 눈 빠지게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우리 0525번님 30년 방학 끝내기 직전입니다. 끝내기 직전이에요. 아, 아까 그분 좀 전에 아까 정차하기로 한 분이 정차가 좀 힘들다고 아, 고속도로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분 제가 연락해볼게요. 다른 방학생 4445 4445 일반 전화로 갑니다.

0: 4445.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어머,
0: 예?
1: 예.
0: 혹시 정차 되세요? 잠깐 옆에
1: 네,
0: 정차.
1: 여기, 예, 조개 앞에 가서 할 수는 있어요.
0: 조기
1: 뭐, 어떻게
0: 앞에.
1: 연결이 됐지?
0: 예.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1: 어떻게 연결이
0: 천천히.
1: 됐을까?
0: 천천히 그
1: 예.
0: 정차해 주세요. 저 사연 읽고 있을
1: 그럴게요.
0: 테니까.
1: 네,
0: 다 되면 얘기하시고,
1: 알았습니다.
0: 끊지 말고, 끊지 말고.
1: 네, 알았습니다.
0: 네. 끊으면 안 돼요. 끊을 것 같아. 네.
1: 안
0: 천천히
1: 끊을 거예요.
0: 정차. 자, 우리
1: 예.
0: 8589번님도 방학이라고 보냈고, 아, 8860번님 아들 요청하셨고, 27년 방학했다가 3년 전에 계약. 방송은 이번 달부터 우연히 듣게 됐다. 우리 7777번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 셋째 아들 며느리 11년 방학 7358번이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 우리 7155번님도 친동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족전도 요청자가 많습니다. 이 방송 진짜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전도방송 최고. 8151번님도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회사 동료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서 매일 극동 방송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이번 주에 교회 가보겠다고 해서 눈물 나네요. 역시 극동 방송으로 복음 전해지고 있어. 앱 깔고 앱 깔아줬다고. 이런 역사도 있네요. 6089번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매일 극동 방송 듣다가 마음이 열렸다. 와. 우리 6089번님 그 회사 동료 주소하고 성함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혹시 아직도
1: 예, 거의
0: 정차
1: 다 왔어요.
0: 거의 다 왔어요?
1: 거의 다 왔어요.
0: 예. 자, 이분을 제가 또 놓칠 수
1: 예.
0: 없는 게 20년 방학이라고 문자가 오신 분이셔서 아까
1: 네,
0: 30년보다는 살짝
1: 축하했어요.
0: 후배긴 됐어요?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지금 영흥도 가고 있어요, 친구한테.
0: 어디요?
1: 영흥도.
0: 영흥도.
1: 예.
0: 영흥도가 어디 쪽이죠?
1: 저기 인천이죠,
0: 인천
1: 인천.
0: 쪽이죠? 원래
1: 네네네,
0: 사시는 곳은
1: 대구 도시라서.
0: 어디신데요?
1: 남동구, 만수동.
0: 만수동.
1: 네.
0: 그렇군요. 20년 방학 꽤 길어요, 지금요.
1: 20년도 더 됐어요.
0: 더 됐어요, 사실. 이 방송 혹시 우연히
1: 네.
0: 들으셨어요? 누구 소개로 들으셨어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찬양만 제가 항상 유튜브로 들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주
0: 우연히 들었어요?
1: 방송하면.
0: 어떻게 들었어요?
1: 아니, 남동생한테 얘기
0: 그러니까
1: 듣고 어느
0: 소개받아가지고
1: 날
0: 들었어요?
1: 예,
0: 남동생은
1: 일산
0: 교회 잘
1: 가는데
0: 다니고 극동방송 애청자군요.
1: 그렇죠.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고 저만 방학 중이에요.
0: 얼마나 들었어요, 이 방송?
1: 들은 지는 작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0: 작년부터 이 시간
1: 그냥.
0: 3시도 계속 새끼라 듣고
1: 네. 네.
0: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면서 좀 찔리셨겠는데? 응?
1: 그렇죠, 찔렸죠.
0: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시네요. 네?
1: 예, 그러게요.
0: 4445번님. 아까
1: 네.
0: 제가 선물 부른 거 들으셨죠?
1: 들었어요, 듣기는.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요?
0: 네.
1: 저도 유산균 주세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산균 드릴게요.
1: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1: 감사드려요.
0: 우리 4445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2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1: 그렇게 듣고 있어요.
0: 결단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저 따라서.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네.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4445번님 찔렸다고 네. 했잖아요.
0: 네.
1: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못 갔죠?
0: 네. 매일 찔렸어요. 네. 들을 때마다 찔렸어요.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자 보낸 거 오늘 처음 문자 보냈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오늘.
0: 아,
1: 이제 마음이 열리기 같아요. 시작했어요.
0: 네.
1: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가보세요.
0: 알았습니다.
1: 가실 교회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시켜드릴까요?
0: 소개시켜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445번님 네. 제가 교회 잘 네. 다니고 있다라는 그 정말 기쁜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정차해주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드립니다.
1: 예.
0: 네,
1: 아멘. 예.
2: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1: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천에 계시는 분은 좀 빠르게 끝냈는데 우리 4445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또 곤고함과 또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메마른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도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낙심했습니다. 또 불평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약해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궁핍하고 곤고한 가운데 내 영혼의 부요함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형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두 개의 키워드로 39장 18절까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1부는 지난주에 다 했죠. 2부는 못했는데 보다라는 동사 그리고 손이라는 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이가 등장하면서 이 복된 삶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요셉의 육체를 보았습니다. 죄의 욕망과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셉 저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의 육체를 탐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은 손이란 명사 나옵니다. 요셉의 옷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저항하며 거절하죠. 요셉의 옷은 요셉의 현재 상태를 대변해주는 물건입니다. 10년의 고생 끝에 이 큰 집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공의 상징인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옷은 더 힘센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벗길 수 있는 옷이었죠. 죄는 두 개의 표정으로 요셉을 엄습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끌어당기는 유혹의 표정과 또한 말 안 들으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협의 표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이 끓어 넘치듯이 덮쳐오는 욕정은 처음에는 달콤한 입술의 말들을 흘리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돌변합니다. 유혹했던 그 입술이 파괴와 저주를 쏟아냅니다. 거짓말과 조롱의 말로 요셉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녀는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종을 가지고 출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롱의

말이거든요. 아주 천박한 태도입니다. 히브리 놈이, 그러니까 어디서 뜨내기가 하나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건데 이것도 아주 지금 미천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불렀죠. 특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조롱의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듣지요. 17절에서는 이 히브리 종놈이라고 이렇게 요셉을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면 그놈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행위를 더 적극적이고 나쁘고 배은망덕하고 악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을 끄집어 드린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는 것일 뿐이지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잔인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요셉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제3의 손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은 요셉보다 강하기 때문에 요셉의 옷을 벗길 수 있지만 요셉의 영혼을 붙드신 주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요셉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손에 붙들린 요셉이 추구했던 단 한 가지, 코람데오,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우리가, 그죠? 웬만하면 이렇게 떨치고 나올 정도가 아닌 거죠. 완전히 그냥 붙들고 매달리니까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요셉이 옷을 벗은 채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나 혹은 심리적인 피난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각성시켜주는 힘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행동을 정해주는 지침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존경한다 할 때는 그 유훈을 따라 산다 이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말 안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게 해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순종한다 할 때는 어때야 됩니까? 물어야 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순종하는 게 맞죠? 공경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두 번째 옷을 뺏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인 죄수복을 입게 되죠. 수치의 옷입니다. 억울함과 상처로 지어진 옷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우습게도 성경은 이런 요셉의 형편을 희한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형통이냐? 이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걸 형통이란 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강간미수라는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갇혀있는 이 상태가 요셉은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핏 보면. 여러분 그런데 39장에 형통이라는 말이 어디 또 나와요? 2절에 3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그때는 쉽게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긴 하지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통하기는 했구나. 그런데 23절에 오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옥살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형통하다고 묘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물어야 하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꺼번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하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1절, 23절을 형통이라는 단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을 수 있는 개념은 외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양쪽 다 형통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마누엘입니다. 본문이 그걸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2절과 3절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옥살이, 종살이뿐만 아니라 병살이, 그 다음에 뭐 무슨 살이 다 갖다 붙이면 나쁜 거 다 갖다 붙여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외연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가 스올, 스올은 음부죠. 음부, 최악의 상황.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의 삶은 옥살이를 해도 계속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죠. 왜?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제 속에서 19절에서 23절을 읽으면 요셉이 옥에서도 잘 됐다,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한번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형통, 내가 잘 되는 걸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형통은 이웃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타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공익적인 부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산업사회 속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이웃을 잘 되게 하는 게 형통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천국 백성의 원리는 이런 거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난데없이 아이고 예수님 저거 참 좋아, 참 귀해, 난데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왜 칭찬합니까? 칭찬할 이유가 뭐예요? 덕 받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덕 안 보고 칭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쟁인, 그죠? 덕 받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웃이 덕 본다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백성의 원리입니다. 요셉과 얽히는 자, 요셉과 이렇게 탁 맞물리는 자 모두가 복을 얻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빼고 모두가 다 잘 됩니다.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요셉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의 손에 자기의 것을 맡긴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주신 그 형통을 받습니다. 투자하려면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이게 원리입니다. 본래부터 언약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 네가 아니다.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뭡니까? 다 복을 받을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저 예수쟁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는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언제요? 예수쟁이들이 바르게 산다는 전제만 세워지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잘해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한국교회를 봅시다. 한국교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짜든동 교회한테는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뭉쳐서 세상이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언약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작동하기만 하면
바보 멍충이가 아닌 다음에는

교회한테 잘해야, 하나님 백성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일반 원리다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잘 믿어라.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공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쟁이 욕심꾸러기 되면 안 됩니다. 벌어서 혼자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하고 주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지금 전혀 전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요거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키려고 하는 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삶이 우찌 이리 되노? 이럴 수가 있노? 잘 올라가다가 이게 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삶의 굴곡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힘입어서 삶의 고조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오리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요셉이 딱 그렇게 산 겁니다. 죄 아니면 내가 다 적응할 수 있다. 나한테 제일 안 좋은 거 막 온갖 것 다 엎어씌워도 죄짓게만 안 하면 내가 다 순종한다. 다 순응한다. 이게 요셉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보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자는 밥이다. 숟가락만 가지고 있으면 퍼무도 된다. 아무나 와서 막 퍼무라. 저 밥이다. 밥. 저 바보다 바보. 이 취급을 받는 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해설이 틀렸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은 주님 주권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위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길 거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은 외적으로 보면 종살이 실컷 했는데 나중에 승리자가 되어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역전이 이 언약의 내용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 이게 요셉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토대를 요셉을 통해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 큰 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요셉이라는 돌 하나를 하나님이 결정적인 지점에 딱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 고수들이 허공에다가 그죠?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꿈에도 모르죠. 왜 그 돌이 거기에 났는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돌 하나를 기점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쓰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 포지션이 뭐고 내 신분이 뭔가, 내 성취가 뭔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결과적으로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보디발의 아내와 손을 잡고 그 은밀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겉으로는 더 잘 됐겠죠. 안주인이 밀어주니까 얼마나 갔겠습니까? 되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요셉은 총리라는 자유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시점에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건 원래 안 보인다 그랬거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직업에 있다, 어떤 지위에 있다, 형편에 있다 그럴지라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작은 분투들, 뭐 맨날 살아도 똑같은 하루인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득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써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출애굽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의 대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거라. 세상 끝날까지 가거라. 주님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맡긴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맡긴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한 달란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했죠. 칭찬받았습니다. 다섯 달란트 해가 칭찬 똑같이 받았습니다. 맡긴 만큼 찾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배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역설적인 두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한 축이 딱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험과 위험이라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내 삶의 시선을 두고 무게중심을 거기로 이동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며 사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십시오.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됐노? 변화가 왜 이렇게 되나? 내 사회적 포지션이 이게 뭐냐? 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나?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치열하게 분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 이상 요구하시면 내 삶의 모타리가 작으면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가 요만큼이에요. 그 안에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만큼 맡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삶이 너무 평범하니까 좋다. 나는 요만큼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칭찬은 똑같이 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옥살이 아닙니까 지금? 이 옥살이 잘한다고 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다시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은 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모범수 애가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도 그 옥살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없어요.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항상 복되고 선하신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 우리의 일주라는 게 일주간의 삶이라는 게 뭐 별 거 있습니까? 무슨 용 빼는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을걸요. 지난주하고 비슷할걸요. 그런데 우린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더 충실해보자. 더 성실해보자.

0: 이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마침내 요셉이 얻은 영광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써놓아서 너무 좋은데 좋다는 말을 안 해줘가 제가 한 번 더 씁니다. 하나님은 큰 문을 작은 열쇠로 여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작은 열쇠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앞에 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한 것 같은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그의 이름은 좀 낯설더라도 감염을 치료하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란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플레밍의 연구소에 동료 과학자가 찾아왔는데요. 명성이 높았던 플레밍이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실 시설이나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동료가 한마디 던집니다. 자네는 이런 허름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발견을 했단 말인가? 만약 더 좋은 시설에서 연구를 했다면 더 엄청난 발견을 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플레밍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한 번도 이 환경에 불평해 본 적이 없다네. 오히려 내가 이런 곳에서 연구했기에 페니실린을 발명했을지도 모르지 않나? 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플레밍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데는 정말로 연구소의 열악한 환경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 푸른 곰팡이가 핀 곳에서 페니실린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열악한 환경을 통해 위대한 발명이 이뤄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그 무엇 하나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하지만 장미꽃의 아픈 가시마저도 감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투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된 미생물학자 플레밍 이야기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인도하시죠. 때로는 자연을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계기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쉽게 미래를 예측하고 급히 단정 지으며 지내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마 다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선 감사, 미리 감사하는 그런 하루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게 또 한 주를 감사함으로 되돌아보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잠깐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새삼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사실로도 항상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은 풍성한 찬양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또 재충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의 추천 선곡과 또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멘트를 최대한 줄이고 찬양으로 엮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들으며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각자의 목소리와 영혼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감사함으로 9606번님의 신청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또 다른 찬양 함께했지요. Give Thanks, 돈 모엔의 곡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같이 걸어가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일상을 보내며 어느덧 금요일 오후까지 왔습니다. 각자만의 우여곡절이 모두에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보령 PD의 추천 선곡과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으로만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며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빨리 흐르고 한 주도 빨리 지나가고 같이 걸어가기 시간도 벌써 끝날 때가 됐습니다. 끝곡으로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찬양 오 마이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원리나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을 얻어내고 그들의 목적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는지, 세상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했는지,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이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광경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천사가 한둘이가 아니라 천수가 무리로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찬송을 하고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뭐야? 갑자기 환해지고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고 있을 그때 이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 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대.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각자가 아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말씀,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나한테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겠구나라고 이 목자들이 과연 기다렸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싶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11절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쁠 큰 기쁨의 소식, 과연 이 목자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날 거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저기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거야. 그것이 표적이고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홀연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두에게 평화로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본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로는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것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것만이, 내가 보고 싶은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 헤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어디든, 울산 안이 아니라 경주든 아니면 더 먼 곳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찾아가서 보고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예배를 드린 것 또한 내가 원하는 그 기쁨의 소식만을 원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체험, 신비한 경험, 소위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이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평범한 목자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기적을 경험했고 기이한 일들을 보았고 세상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목자들,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고요? 은혜, 기적, 축복,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10년, 20년, 100년 이상이 걸려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토록 구하는 그런 기적, 기적, 기적,
은혜, 은혜, 은혜,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특별한 일을 겪고 난

이후가 이제 우리의 몫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천사들의 이 기이한 모습들, 이 기이한 메시지를 보고 기이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천사들은 사라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한 그 이후 이 목자들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천사들이 계속 따라다닙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무엇이 남습니까? 좀 전 우리는 뭐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까요? 천사들이 사라진 것이지 이들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남았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가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라는 그 메시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 기이한 일, 특별한 일, 기적과 같은 이 일 가운데 이 현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은 그 현상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과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나가는 거며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언제나 제자리에 맴돌며 혹은 퇴보하는 사람들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은 후, 은혜를 받은 후, 기적을 경험한 후, 여기까지는 예배를 드린 후,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주의 종이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리며 어떻게 은혜 안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힘을 안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노트에 적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비슷합니다. 목자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본 그 이유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광경을 본 이후에 그 기이한 현상이 사라진 이후에 기적의 현상이 사라진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메시지와 목자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목자가 어떡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서 보자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또 여기까지도 우리는 갑니다. 야 이제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까지도 우리는 먹습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서 멈춰버리니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한번 가볼까 가보자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 가서 생각해보고 기도 좀 더 해보고 아니면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하자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는 그 다음 된 게 뭡니까? 직접 가서 아기 예수를 보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 얻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멈춰버리고 거기에서 은혜가 끝나버린다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서 찾지 아니하며 가서 전하지 아니합니다. 은혜만 받고 힘 얻고 좋은 강의를 듣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고 한번 해보자, 그래 해야지 하고 은혜 받았으니 기적을 봤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이까지,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서 보고 찾아서 보고 전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고 하는 이 가다와 15절에 보면 가서

0: 가서라는 이 가서라는 원어의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15절에 가서는 디엘코마이라는 겁니다. 엘코마이와 디아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이거죠. 근데 디엘코마이라고 되면요. 무언가를 뚫고 무언가를 통과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15절에 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기한 현상을 본 목자들이 야, 가보자. 이게 단지 그냥 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뚫고 우리가 이본 광경을 따라 이 은혜를 따라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나아가자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세상이 윤리를 말하고 세상이 평안을 말하고 웰빙을 말하고 많은 것을 말하니 교회도 복음에다가 그러한 옷을 입혀서 복음을 변질시켜 그러한 것들을 전하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인 양,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양,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십자가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를 경쟁할 때에 여러분의 탁월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학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실력,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것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또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학력이 좋은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실력과 배경이 좋은 사람은 없을까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파워 게임입니다. 어느 파워가 더 세냐입니다. 어느 줄이 더 굳건하냐입니다. 무엇이 더 현실적인 힘이 있느냐입니다. 이것에 매달려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머리를 내밀고 그들 속에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고 나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벌고자 하는 그 돈이 아니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얻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들은 천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며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예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좋다, 편하다, 기이하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봤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는 이유는, 너 아프지 마,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참 괜찮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그들과 씨름했던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메신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 신비롭다, 기이하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가서 모든 어려움들과 방해를 뚫고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서 뚫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9에 191번.

0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로고송으로 썼던 짧은 음악이 있었는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뼛속까지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뼛속까지 아시고 머리털 세기까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우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으로 번안되어서 많이 불려진 찬양입니다. He knows my name.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 들려드렸던 로고송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드렸죠.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고송 짧아요. 들려드리고 찬양 몇 곡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유리공주 원경이 앨범에서 소중한 꿈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13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은 아멘을 문자로 받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최대한 추첨을 많이 해서 제가 기분 좋은 선물을 막 대방출하려고 해요. 선물이 조금 생겨서 막 작은 선물부터 큰 선물까지 선물 대방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 달간은 문자 많이 보내시면 선물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멘이라고 보내는 미션이에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이라고 말씀에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도 사연 참여하실 수 있죠.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아멘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나눕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말씀 들으셨죠? 말씀에 아멘 응답합니다. 지금부터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앱으로 아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중 추첨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께 기분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돼요. 찬양 들으면서 이어갑니다.

오직 예수 이 찬양이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부른 찬양 이 단독 버전을 많이 즐겨 띄워드립니다. 김명식의 찬양이었어요. 오직 예수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함께 나눴고요. 예수 예수 김도연 앨범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이라고 메시지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날입니다. 찬양의 아멘하고 말씀의 아멘하고 그렇게 좀 힘내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 보셨나요? 저희 또 직원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은 잠깐 짬 내서 함께 봤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사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정말 터져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겨서 참 기분이 좋고요. 다들 뭐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2대1로 이겼는데 아멘 할 뻔했잖아요, 저는. 뭐 그래서 오늘 아멘으로 미션 정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말씀에 들려지는 찬양에 아멘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들려지는 찬양을 통해 또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음악이 꽃피는 시간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클릭하시고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가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음악 묵상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문자 보내고 계시죠? 당첨자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당첨이라고 메시지 드릴게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보냈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한웅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 들으시고요. 강중현이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리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여 로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제1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 46번째 설교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말씀은 저의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그리고 심사숙고와 성찰과 고찰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런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부분,

가끔 저의 생각이 가미가 되고 저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부분,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변수 없이 틀리지 아니하는 부분. 그리고 예배, 공적인 채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공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사인, 영감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때로는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참조하지 않습니다. 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 부분에는 예언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꿈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수가 없었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 개인의 반응이 다 달라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다가오는 이 느낌과 색깔이, 이 무게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성적으로 반응할 거냐,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감성, 이성,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사건, 사고, 일들, 많은 일들을 내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건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지정학적으로 바라볼 것이니, 아니면 이성적으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영적인 사고로 바라볼 건지는 히스기야 왕의 몫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야 18장. 열왕기야 18장 33절에서 3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데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들의 말은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사실적인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앗수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전쟁하여 싸운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모두 다 패전했습니다. 그 시대 때 아수라는 나라는 한때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나라는 모든 패권을 로마가 가졌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이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아수르랑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더냐? 우리 나라와 대항하여 승리한 민족이 있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하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옳다 해서 감성적으로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지만 이 맞는 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타당한 말이니 이성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영적인 오류를 야기시킵니다. 이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뭐 때문에 생긴 문제냐, 이성적인 문제냐, 감성적인 문제냐, 아니면 지정학적인 문제냐, 아니면 상황적인 문제냐, 아니면 영적인 문제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성적인 문제는 이성으로 푸는 것이

것이 맞고 감성적인 문제는 감성으로 푸는 것이 맞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고로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연고로 크리스찬들조차도 영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심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성한 믿음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합니다. 저의 감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저의 어떤 명예와 어떤 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닥으로 이끌어서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고쾌하게 만든 이 집사님을 만약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을 제가 미워하거나 감성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실한 목사입니다. 저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여론 몰이를 하고 있어서 저를 곡해하고 중상 모략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집사님을 대항할까 아니면 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져 있으니 이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까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연고로 아하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구나. 이분 한 분 때문에 나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곡해와 오해 속에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스탠드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히려 병든 목사죠. 성도를 미워하고 영적으로 왕따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항변하고 변명하고 대변할수록 이 사람의 이미지는 거꾸로 깎여나갈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병든 목사일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나갈 때 영적으로 해결하니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 전쟁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이 전쟁을 히스기야 왕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풀어질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열왕기하 18장 1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아이고 히스기야 왕이 반항합니다. 아이고 형님 산헤립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몰라보고 예우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앞으로 조세도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저에게 합당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히 당신에게 드리겠사오니 이성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이 다가갑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성적인 방법으로 풀어줘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라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의인의 고난이라면 인내하면 지나갈 것이고 십자가의 희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아이고 형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금 30달란트를 드릴 테니 이거 받고 일단 돌아가시면 제가 나중에 조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노여움을 푸시고 돌아가세요라는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이성적인 선택이었죠. 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향성이 내 상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성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제 상관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의인의 고난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겸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죄의 열매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급선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성적인 방법이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열정인 세계가 본질이요 열정인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거기에서 판단되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내 상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성적인 방법과 감성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해 나간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줬더니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그 금과 은을 받고 그래 알겠다 후퇴하고 돌아갔느냐? 아니요. 더 진교. 이스라엘 앞으로 더 돌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이야기와 삶의 애환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영적인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감성적인 방법은 감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 부분에서는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가미가 될 때가 있고 저의 뜻이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된 진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감성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가 참으로 헷갈릴 때가 있고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그러면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 얘기입니까?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5절. 열왕기하 18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히스기야가 감성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겁이 나요. 두려움과 공포가 떨림이 밀려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감성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뺏겨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성적인 방법 첫 번째 회유책을 펼쳤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받고 돌아가세요. 두 번째 방법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성전에 있는 은과 금도 다 뺏겨서 줬습니다. 감성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이느냐 우리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1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31절. 아수르 왕 산헤립 밑에 있는 책사 역할을 감당하는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유책의 사실에

0: 말을 전달합니다.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희생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라고 랍사게가 회유책을 펼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히스기야 왕의 말에 불순종해라. 순종하지 말고 너희들 두 눈을 봐. 아스루 왕에게 이긴 민족이 있더냐? 없지요. 아스루 왕에게 대항하여 살아남은 나라가 있더냐? 없지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단 한 가지의 희망,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것 아니냐라는 그 랍사게의 회책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에요. 그때 아수르 왕에게 대항하여 이긴 나라와 민족이 없던 연고로 사실의 말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타당하게 생각해봐. 기도한다고 되더냐? 네가 새벽제단을 쌓고 금요철에 예배 나가고 네가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잖아. 그들의 말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로 보여집니다. 단 당분간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랍사게의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 당분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복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줄 리가 없으니 거짓을 바탕으로 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한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우리들 보고 야, 왜 영적으로 살아가냐? 기도한다고 해서 더 잘 되더냐? 네가 새벽제단을 쌓고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나온다고 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더냐? 아니 여전히 문제가 있던데.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사실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말고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의지하지 않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모여지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내 사실의 말입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들의 말이 사실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살아가 가장 보편타단하게 합리적으로 살아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마.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보스럽더라. 헌금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도 없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려봤자 기적도 이적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살아가란 말이야. 랍사게가 우리에게 하소연하듯이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하소연합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가.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이성적인 방법 감성적인 방법으로 내가 모든 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노력을 하였더니 나의 수가 여전히 안 되어지고 나의 모든 계획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이제는 감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이것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깨달아 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 히스기야 왕의 미래가
1: 이제는 달라지겠죠.
0: 이때까지는 불통을 만났고 실패를 만났지만 드디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기도의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찬송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갈 때 그 순간에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열왕기하 19장 16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비 살아계시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직업의 문이 알려집니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가 친척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감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유름대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봤더니 허사로다. 이걸 깨닫는데 10년 걸려요. 내 방법과 내 노하우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지라 내가 라이센스가 있고 면허증이 있고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지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것을 또 깨닫는데 1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맞을 거 다 맞고 좌충우돌 시행착오 겪고 인생의 난관이라는 난관은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노하우와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니요, 이거 몇 년 손해본 거예요. 20년, 30년 시행착오 겪고 20년, 30년 손해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매한 백성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감성적인 방법은 감성으로 풀고 이성적인 방법은 이성으로 풀고 영적인 방법은 영적으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인 사리 판단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방법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우매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감성적인 문제든 이성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해석하거나 판단 내릴 분별력이 미약한 영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가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자리, 예배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된 문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자리,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리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어느 가정은 병의 문제 때문에, 어느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가정은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이성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육의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제의 종류와 무게감이, 문제의 색깔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7절 말씀 39절까지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황과 상황을 타파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내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내가 딱 보니 저 사람 아프던데, 저 가정 힘들던데, 내가 딱 봤더니 저 사람 이런 정황 가운데 있는 것 같던데, 대담이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펴자마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순종하세요. 성경책이 찢겨지는 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오늘 날씨가 비가 오네, 하나님이 오늘 슬퍼하시나, 자기의 감정적인 판단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 신비주의가 아닌 이상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판단 내리고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석유 때문에 가스 때문에 생겨진 나라가 아니라 유교의 패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나라가 전 세계 경제 세계 10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가스 문제나 석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서유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지표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제입니다.

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로 은퇴 예배와 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0: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토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의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심장병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의 관심을 끌어 학자들의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토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죠.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인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이자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억눌린 자들의 신음을 잊지 않으시고 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억울함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 연평안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억울한 자들의 신음을 잊지 않으시고 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 영원히 다스리시는,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 저녁 함께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함께 부를 곡은 체리티 게일이 부르고 스티븐 무소가 피처링한 I Speak Jesus, 나 예수의 이름 말하네. 이 찬양 함께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성신의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리고 체이티 게일과 스티븐 무쏘가 함께 부른 I Speak Jesus, 예수의 이름 말하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들로 힘들어하셨던 여러분께 이 찬양이 따뜻한 위로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이번 주말도, 그리고 주일도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귀로 듣는 신앙고전, 거룩한 전쟁.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선하고 적법한 샤다이 왕에게 맞서기 위해 맨소울의 부하들과 가신들을 무장시켰다. 다음으로 성문 수비대를 두 배로 늘리고 자신의 진에 방어벽을 쳤다. 가신들은 용맹을 뽐내기

0: 위해 날마다 훈련과 연습에 매진하며 전쟁 기술을 연마했으며 상대를 비웃으며 폭군 디아볼루스 찬가를 불렀다. 그리고 샤다이와 그들의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전투에 임할지에 대해 떠벌렸다. 그동안 선한 샤다이 왕은 거짓 왕 디아볼루스의 폭정에서 맨소울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일단은 용감한 임마누엘 왕자의 지휘하에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몇몇 장군들의 인솔하에 군대를 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맨소울의 형편을 살펴본 뒤 전투를 치르지 않고 그들을 다시 샤다이 왕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로 했다. 샤다이 왕이 궁정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 가운데 4만 명을 손수 선발했다. 그들은 4명의 용맹한 장군들의 지휘하에 맨소울에 당도했다. 각 장군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샤다이 왕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용감 무쌍하고 무예가 뛰어난 4명의 장군을 최전선에 세웠다. 그는 이 군대가 선한 목적으로 맨소울로 향하고 있으며 맨소울에 대한 권리가 샤다이 왕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깃발을 각 장군에게 주었다. 가장 먼저 천둥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았다. 천둥 장군의 기수는 번개씨로 세 개의 불타는 번개 문양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들었다. 두 번째는 확증 장군으로 기수 슬픔씨가 투명에 가까운 흰색 깃발을 들었다. 방패에는 펼쳐진 율법책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세 번째는 심판 장군으로 기수 공포씨가 붉은 깃발을 들었다. 방패에 새겨진 문양은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였다. 네 번째는 처형 장군이었다. 기수는 공이씨로 역시 붉은 깃발을 들었다. 방패에는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아래 도끼가 놓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네 명의 장군은 각각 1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다. 모두가 왕에게 충성되고 전쟁에 능한 자였다. 왕은 군대를 모으고 모든 군사가 듣는 가운데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각 장군들의 지위가 조금씩 달랐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장군들이 받은 임무는 동일했다.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맨소울의 위대한 샤다이 왕이 맨소울과 전쟁을 치르게 될 충직하고 고귀한 천둥 장군에게 내리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천둥과 같이 용맹한 천둥 장군이여, 용감하고 충성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처참한 상태에 놓인 맨소울로 가시오. 맨소울에 도착하거든 평화의 조건을 제시하시오. 사악한 디아볼루스의 멍에와 압제에서 벗어나 의로운 왕이며 주인인 나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시오. 디아볼루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명하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오. 진심으로 장군의 명령에 복종하거든 최선을 다해 맨소울의 요새를 구축하시오. 맨소울 주민들이 내게 복종하거든 가장 작은 자라도 해하지 마시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니 그들을 장군의 친구나 형제처럼 대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의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전하시오. 하지만 장군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며 대항하거든 모든 힘과 능력과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제압하시오.
0: 다른 장군들이 받은 명령도 동일했다. 장군들이 왕에게 직접 권위를 부여받자 출정 일자와 집결지가 결정됐다. 출정일이 되자 각 장군은 왕의 높은 목적과 부르심에 걸맞은 용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군들은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맨소울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천둥 장군이 선봉에 섰고 확신 장군과 심판 장군이 중앙에 처형 장군이 맨 뒤에 섰다. 맨소울은 샤다이 왕의 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했다.

0: 치고 참호를 판 후 공격 태세를 갖췄다. 용맹하게 의장을 갖추고 완벽하게 전열을 맞춘 용감한 군대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휘날리며 서자 주민들은 집에서 나와 넋을 놓고 그 모습을 쳐다봤다. 교활한 여우 같은 디아볼루스는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장군들에게 성문을 열어줄까 두려웠다. 그래서 즉시 궁전에서 뛰쳐나와 주민들을 맨소울의 중심부에 모아놓고 거짓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1: 맨소울 주민들이여, 여러분은 충성되고 사랑스런 나의 친구지만 여러분의 경솔한 행동을 질책해야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곳을 공격하기 위해 참호를 파던 강하고 큰 군대를 구경하러 나가다니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맨소울 앞에 진을 쳤는지 알고 있기나 한 겁니까? 그들은 바로 이 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난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적을 보자마자 횃불을 켜라 하고 외쳤어야지요. 온 성이 방어체제를 갖추고 강력하게 저항할 준비를 하도록 알렸어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오히려 저를 걱정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전투에 임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용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왜 내가 성문 수비대를 두 배로 늘리라고 명했는지 압니까? 왜 내가 굳이 공들여 여러분을 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맷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는지 아는 겁니까? 여러분이 철 모르는 애들처럼 철천지 원수를 넋놓고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 줄 압니까? 일어나십시오. 방어태세를 갖추고 북을 울리고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십시오. 맨소울에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을 힐난하지 않겠습니다.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맨소울 성벽 위로 고개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명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안전과 영예를 나 자신만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의 주기도 들으셨습니다. 종교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도는 나의 바램을 말하고 불안한 미래를 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쪽을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삶에서 가득 차기를 바라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악함은 나의 자랑이요, 빨간 약의 여호와는, 그리고 오영은의 부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라타 뮤직의 In His Time, 모리스 챕만의 In Your Presence, 레이 볼츠의 Thank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절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나누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픈 맥워터의 Amazing Grace,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 그리고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Love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200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흔히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곤 합니다. 때로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때와 은퇴 시점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30년씩 나눠서 인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뒷부분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뒤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육신의 건강, 우리의 장막은 낡아지지만 영혼의 건강은 주님으로 채워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나이와 정말 상관없이 어제보다 더욱 주님으로 채워져가면서 주님이 더욱 깊이 거하시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아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이어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대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은성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The Light Worship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속의 마음으로는 누구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밖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내가 보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보았던 바로 그 광경입니다. 나다나엘의 순전함에 대한 참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님은 1만 번 드린 형식의 제사보다 주를 향하여 순전하게 마음 모아 드린 예배를 진정 원하십니다. 순수할수록, 순전할수록 더욱 기뻐하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6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켜켜이 쌓인 상처, 복잡한 마음, 많은 생각으로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주 다스리네, 그리고 이지희의 클라리넷 연주로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더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기프티드의 새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담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너무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죠. 송영주 씨의 연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저도 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보면, 굉장히 지나왔기 때문에, 아휴, 또잘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순간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이 늦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는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또, 허락된 찬양하고 있는 우리 국내 CCM 찬양 사역자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귀한 찬양들과 함께 하시죠.

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였습니다. 아유 참 이찬양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준비하면서. 아, 참 너무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 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내가 성취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의 원함을 우리가 도와서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기쁨도 참 우리에게는 큰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또 누군가의 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낀 경험이 많다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을 퍼뜨리자라고 했을 때 뭔가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에게 세상에 알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재기발랄하고 참 좋네요.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곡의 찬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활동하셨던 사역자분이시고요. 이 찬양이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륜의 앨범에서 듣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지.

류네, 그래도 사랑하는지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찬양이야, 가요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앨범이 2008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스템의 앨범의 곡들이 훨씬 가사가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되게 재밌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에 이렇게 CCM 곡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가사들이 조금 그 성경의 메시지나 아니면 신앙적인 표현들이 좀 진하고 대신에 음악적인 뭐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적인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전에는 가사의 표현이 좀 중의적인 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내용은요, 제가 이 가사를 이 윤형제랑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 돌아온 탕자, 네, 를딱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러 매일매일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오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을 경험했을 때그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서, 삶을 이어가고 싶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의 감정, 이 고백에는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 말 없이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울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그를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이 곡에는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격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다양한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 주시고, 더 다양한 음악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나 신용이 있는 상품은 잘 팔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많은 증거를 댑니다. 학자들은 책을 쓰면 주석을 붙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근거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마치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보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강중현의 주는 완전합니다. 프레젠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강성은의 너의 집으로 가자, 삭개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약속의 무게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도 그분이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되어 가는 모든 회복과 성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문자 사연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길지 않은 사연 상관없고요.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해 주신 곡을 바로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내일 방송까지 잘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일괄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찬양들 원하시는 찬양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 더 들을까요? 주나목이 부릅니다. 힘을 내.

주나목에 힘을 내 였습니다. 목소리는 문영재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나목은 형제 듀엣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어요. 문종훈 목사님, 문영재 목사님 두 분이 형제신데, 정말 두분다 해외에서 열심히 목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방송을 못 들으시겠지만. 자, 지난 한 주간도 사연과 신청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501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늦었네요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6일 01시 56초에 올려주셨거든요. 대부분, 진짜 빠를 때는 01시 한 08초? 04초에 올려주신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여전히 1등이십니다. 네. 4628님. 게시판, 네, 앱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이른 새벽 중현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네, 4628님, 화이팅입니다. 아, 우리 왕의 청자이시죠? 6428님. 인생 최대의 추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아요. 인생 최대의 추구.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최선으로 힘을 다해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는 LA 아침 9시가 넘은 시간 잠에서 완전 해방 이 또한 도우심입니다. 아이고 LA에 계시는군요. 이제 또늘 말씀드리지만 6418님 건강 늘 조심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7282님, 네,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 공사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혹시 에어컨 설비를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바로 답해주셨어요. 설비는 하지 않아요. 대신 에어컨 공사 때문에 집에 있기 힘들었죠. 무사히 에어컨 공사는 마쳤답니다. 저도 창작 활동을 하는데, 책도 집필하고, 작사도 하고, 오, 네, 그렇군요. 책, 내용도 올려주셨고, 네. 백수지만 취미로 창작 활동을 자주 하네요. 아니요, 창작 활동하고 계신데 왜 백수예요? 네. 그 활동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440님,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찬양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힐링합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시험도 잘 보겠죠? 항상 기도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힘이 없으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 물리적인 힘도 힘이지만 그 정신적인 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정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2440님, 시험 잘 보고 계시죠? 맞아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다 돌입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엄청 예민합니다. 모든 기말고사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직 뭐 중고등 학생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지금 기말 시즌일 거예요. 밀린 과제들 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6월 7일, 6월 7일 01시 00초 신기록입니다. 5015님 출첵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윌럽 집회 갔다 오셔서 참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윌럽도 행복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윌럽은 정말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팬이든 예배자이든 간에 서로 어울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적인 말씀,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건 명확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노는 교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서로 간에 나누어질 때그 안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온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2537님, 목사님 찬송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다가 자기도 몇 번이에요. 감사드려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그래요. 이 시간이, 졸음을 참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네. 6282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신청합니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 있잖아요. 마커스 버전으로 내일 준비해놨어요. 6282님, 내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9918님께서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이고, 네. 배달 사고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신청곡 올려주시면, 네. 반드시 틀어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6488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는 내일 제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시험 기간에 있는 모든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곡을 선물의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곡보다도 이 노래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골라봤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한 것. 그쵸?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를 또 마무리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뭐한 시간 채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하고 또 저도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누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절대적으로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흐른다. 뭐 이런 얘기죠. 24시간 1분이 60초가 지나가는 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시간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기도 하고 상당히 느리게 가기도 하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시공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평안이겠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내 삶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시공간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귀하디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항상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김인식 목사님의 사나 죽으나 이고요. 마지막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유현종의 주나의 평안이었습니다. 힘이 좀 나셨나요? 힘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힘이 나고, 뭐, 응원 막 하는 것도 힘이 나지만, 평안을 선포하는 것만큼,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싱그러운 6월의 햇살이 나뭇잎마다 가득히 부서지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은요, 온 세상이 지치지도 않고 더 푸른 빛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치셨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저 푸른 나무들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숨 쉬고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출발합니다.

6월의 장미. 하늘은 맑아오고 푸르름은 깊어가는데 연달아 피어나는 5월의 남은 장미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절의 고운 향기로 피어나 지친 세상의 길목마다 사랑을 건네는 향기로운 삶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벗어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 거기서 유다가 수

그녀를 맞아들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였다. 다시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녀가 아들을 더 낳으니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녀가 그를 낳았을 무렵에 유다가 그 집에 있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니 이름이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 이에 유다가 오난에게 너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내 형의 동생의 우물을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일으키라 하고 일렀다.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려고 자기 씨앗을 바닥에 흘리니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굳어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가부처럼 살라 하고 말하였는데 사실 그는 같이 하면 굳어 자기 형들 같이 죽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다말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게로 가서 살았다. 여러 날이 지나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다말의 귀에 보라. 그대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딤나로 올라오고 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에 그네가 가부의 우복을 벗고 가라. 개로 얼굴을 가리고 위장하고서 딤나로 들어가는 길목인 에나임 오구에 나가 앉았다. 이는 셀라가 다 큰 것을 그네가 보았으나 자기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네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네를 보고 몸파는 여인으로 여겼다. 그네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가 길에 앉아 있는 그네에게 다가가자 보시기에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고 싶네 하고 말하니 그녀는 당신이 내게로 들어오신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가 내가 가축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라고 말하니 다시 그녀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내게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네게 줄 만한 담보물이 무엇이겠냐 하고 되물으니 그녀는 당신의 인장 반지와 당신의 꿈과 당신의 손에 든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녀에게 건네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구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고 다시 가부의 옷을 걸쳤다. 그 후에 유다가 그녀의 손에 담보물을 돌려받고자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여보내고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구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에 있었던 그 몸 파는 여인이 어디에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은 오히려 여기에는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여기에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소 하고 말하더라 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자칫하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터이니 그녀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도록 내버려두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거늘 그대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였다. 석 달이 지나자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아닐 부하하였다. 보라, 그네가 몸을 팔았고 마침내 아기까지 가졌다. 이에 유다가 너희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도록 하라 하고 명하니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 물건들이 임자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이 물건들 곧 인장 반지와 끈과 지팡이와

모두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덧붙였다. 이에 유다가 알아보고서 그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네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네와 어울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그네가 아이 낳을 때가 이르니 보라 일이 터졌다. 그네의 배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네가 아이 낳을 즈음에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을 붙잡고 빨간색 실을 떼어주며 이 아이가 먼저 나오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뒤로 빼니 보라 그의 동생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그네가 어떻게 너는 스스로 박차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니 무사람이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이어서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그의 손목에 빨간색 실이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9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또 한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1986년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양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머님 같은 경우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참모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맨날 낙동강 전투 얘기하고 북한에서 들으면 또 용 스토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제 수산물 상점 지배인 저희 외할머님이 하시고 그렇게 잘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외할아버지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백암이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산, 백두산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여름이 없어요. 겨울 있고 봄이 있다가 겨울이 다시 오는. 그래서 옥수수도 안 되고 이런 감자만 되는 이런 열악한 지역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추방당해서 농장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버렸어요. 저희 집안은 다 평양말을 쓰는데 저 아버지만 지방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북한의 이런 평양의 엘리트들이 누리는 그런 말들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 듣는데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추방을 당했으니까 북한의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출신 성분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출신이 좋았으니까. 근데 추방 당하고 나서는 출신이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김씨 일가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추방 당해서는 김씨 일가를 원망하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학교 가면은 찬양하는 거에 세뇌 교육 받는데 집에 오면은 기스하는, 근데 학교 가면 찬양해야 되고 집에 오면,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럼에도 저희 집에서는 밖에 나가면 절대 집안의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간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는 온갖 한국 노래와 하지 말라는 모든 걸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장모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자의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1960년대에 해산 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해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중국 친척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중국의 친척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몽골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내몽골은 한국으로 오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근데 내몽골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내몽골로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몽골에 가면은 이제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앞뒤가 다르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97년도에 탈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북한 스파이들이 많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척인 한 고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영길교회를 다니셨는데 영길교회를 같이 다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꼬임에 넘어서 새벽마다 집사님 손 잡고 다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구찬송가 360장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근데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됐는데 북한에가 농사일을 하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멜로디가 떠오르는 그 360장의 멜로디. 나와 함께 함께 하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평안이잖아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신하게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 이 찬양을. 그땐 찬양인 줄 몰랐죠. 찬양이라고 뭐 알려주기보다 그냥 음악이라고 들었으니까. 아, 이 음악 부르고 싶다. 다음 해에 다시 중국으로 와서 찾아보니까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이었는데 정말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뇌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에서 뭘 배웠을까요? 김일성 웃기고 있네 이러고 배우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조그만 새끼 이렇게. 근데 한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가 대화를 하듯이 하라는데, 아니 뭔가 존재가 믿어져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먼저 찾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을 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하늘에 가면 되죠. 하늘에. 하늘에 못 가니까 산에 가야죠. 그래서 산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루터키, 나무 잘려놓은 그루터키 거기에 딱 서서 기도하다가, 아, 서서 기도하면 좀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도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제 스스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무릎을 안 꿇었던 사람이 한 시간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릎을 꿇은 거지. 나중에는 이게 무릎이 너무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사지라. 살면서 처음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보다가 성경 책은 멈춰져 있는데 환상. 성경이 너무 번져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눈은 뜨고 있어요. 눈 감고 꿈꾸듯이 그 실제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을 12살 때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엄청 많아요. 사무엘상 3장만 보더라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널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거는 두 번, 세 번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일성 광장에서 말씀 대언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이 간증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막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 일생 보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사복음서까지 아직 못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 일생에 대해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보면서,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나를 고난의 군대 버리고 도망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죄값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나게 됐는데,

한 다섯 분 정도가 구찬송가 185상을 부르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어멈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요, 예배를 통해서도, 옆에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들리냐면 환상에 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분의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가 여전히 예수님이 저한테 나너 위해 십자가 줬는데 너뭐 해? 하나님이 콜링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저는 그냥 역사, 기록된 역사, 현재 일어나지 않는 역사.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한 이 성령의 경험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ING 사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지금 죽으셨구나. 이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도단한 모나고 거친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 아침, 하루 종일 6월의 푸른 그늘 아래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새벽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습관이 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습관이 궁금합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 결국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책 가운데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모습, 여섯 가지의 습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되는데도 말이죠. 둘째,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감사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게 만들죠. 셋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너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단점에 집중하고 먼저 의심하죠. 그러면 마음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데 말이죠.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기를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는 삶은 점점 메마른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습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며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 순간의 습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의 문을 열어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의 첫 찬송, 내 주여 뜻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시험 받을 때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말씀 함께합니다.
1: 참 세상에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에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책임을 짓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떼를 보시고 로마의 학정에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지 않고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순종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 노을이 광야에 깃들 때쯤 됐죠.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뭐가 있어야 주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외관으로 화려하게 지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천국의 양식도 복음의 소식도 신유의 은사도 떨어져 가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송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도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의 완전한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덮여있던 마음의 우물을 다시금 열고 메말랐던 심령 위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사랑과 순종의 삶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변화하는 북한 해외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고서가 또 한 달 전쯤에 나왔더라고요.
1: 네,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 경제 박사님이고 중국에도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네.
1: 직접 북한을 목도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0: 네.
1: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까지 좀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이런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는데
0: 네.
1: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중국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0: 와,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그 반대로 경쟁이 붙은 대상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1: 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0: 네.
1: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0: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1: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은 최근 약 50% 전후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50%면 100달러 받던, 예를 들어 100달러 받던 거 150달러 받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월 2,2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위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국 사업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0: 한 달에요?
1: 네.
0: 네.
1: 3,500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한국 돈 하면 70만 원 정도 되네요.
0: 달러로 그래서, 하면 한 516달러 정도,
1: 네,
0: 500달러가
1: 그렇습니다.
0: 넘네요.
1: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0: 네.
1: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도 수당을 잘 요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야간수당, 건강 관련 조건, 휴식 조건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싼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저희의 외화보리의 진실 가운데 여러 주제에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1: 네.
0: 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1: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원래 신규 네.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보내야 되는데
0: 네.
1: 이 두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게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군 동원이 됐고
0: 그쵸.
1: 인구가 감소됐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이 겹치면서
0: 네.
1: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눈이 북한 노동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러시아가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 노동자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매력적인 파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0: 네.
1: 일 잘하는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죠.
1: 네.
0: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1: 뭐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두고 약간 역할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0: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수산이라든지 뭐 네. 의류 뭐 이런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임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뭐 건설 그런 인프라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를 많이 활용했었죠. 뭐 벌목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월에 한 300달러 수준, 러시아는 1000달러 이상이라는 구조를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여성 노동자, 수산물 가공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농업 분야 수요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게 러시아의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면 북한 노동자나 뭐 북한 당 차원에서는 그저 좋은 일이겠어요?
0: 그렇죠. 근데 북한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임금이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중국은 따리벌이 수준이고 그러니까 떠리벌이 수준이다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는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다 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1: 네.
0: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온전히 가는 거냐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당국이 가져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의 처지가 조금 나아져도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생각해보면 그저 북한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저희랑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야 뭐 회사도 결정할 수 있고 부서도 그렇죠. 결정할 수 있고
0: 네.
1: 뭐 국가는 더할 나위 없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라고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 그 상부에서 그걸 결정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른바 이제 TO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소에서 은밀하게 이걸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약간 추천을 받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의 뭐 당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토대가 얼마나 좋은지, 뭐 친척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뭐 비판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뭐 탈북 가족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거죠.
1: 네.
0: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어디에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동 숙소 뭐 임금 귀국 여부까지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다만 그 안에서도 내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꿈은 꿀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북한 당 차원의
0: 네.
1: 상부에게. 단순히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북한 당과 러시아 이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1: 네.
0: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료가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1: 의료요?
0: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병원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의 설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약품이
1: 네.
0: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 뭐 1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 파견도 북러 협력의 한 축이

0: 될 수 있다라고 한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 네.
0: 국제 제재가 있어도 노동자 파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북한 정권에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숨통이지만 또 의료 쪽까지 이렇게 교류가 확장된 거면
0: 네.
1: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졌겠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는 약간 중국에
1: 네.
0: 80% 90%의 이제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큰 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할 수 있고
1: 네.
0: 아까 좀 임금 올려달라라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고
1: 네.
0: 그 무기를 팔아서 얻은 그 북한 당국이 얻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아,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첫 번째로는 강제노동의 본질인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1: 네.
0: 감시를 받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뺏기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면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재 회피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동하거나 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퍼져나간다면
1: 네.
0: 이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몇 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올랐으니 좋은 일이다 라고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확대로만 끝나는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좁은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임금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감시나 상납, 통제, 제재 회피, 그리고 정권 자금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요?
0: 네,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또 얼마나 더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건설업에서 농업, 제조업, 군수 관련 산업으로까지 넓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 상황에서
1: 네.
0: 노동자 파견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 군대하고 같은 그 규율을 뭐 따진다든지
1: 네.
0: 이런 식의 강요가 있는지 억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제한된 조건에서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려 하고 더 나은 벌이를 원한다. 그래서 그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 북한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해야 되는지를
1: 네.
0: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는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 이렇게 북녘 땅에 보여주기식의 자유가 아닌 또 저희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NK의 엔드센터 이상윤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제가 오래전에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한겨울인데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가수도였거든요. 화곡동 미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수도공사하는 그 전문 철물점 하는 아저씨를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공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이니까 땅땅 얼었기 때문에 땅이 봄이 돼야 이거를 큰 공사를 벌려서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공사가 보통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수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멀리 있는 수도 업체 그 아저씨를 불러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물을 길어다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멀리 있는 수도공사 아저씨를 데려다가 했더니 그 아저씨는요 1분도 안 걸려요. 30초 만에 딱 하더니 윙 돌아가는 거예요. 펌프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아저씨 아니었더라면 한겨울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봄에 그 교회당을 다 뜯어 고쳐할 판이었어. 아는 것이 힘이더라. 모르면 고생합니다.

0: 모르면 뒤떨어집니다. 모르면 생경정정에서 칩니다. 무지, 무지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지식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을 모른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모른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좀 딸린다고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망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어요. 이 영적인 무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19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도다.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무지에는 세 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단계는 그 지식 자체를 모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그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단계. 즉 무지에다가 교만이 첨부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그 지식을,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단계에다가 교만 플러스 어리석음까지 첨부되는 거. 심각한 거죠. 3단계는 심각한 거. 1단계 무지, 단순히 그냥 모르는 단계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깨닫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2단계 무지는 교만이 깨져야 그때서 알게 되고, 3단계 무지는 교만도 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까지 깨지고 나서래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무지는 단순한 무식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지에다가 교만이 들어가면, 거기다 강박함이 들어가면, 무지에다가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가르쳐줘도 피식피식 웃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를 가리켜 결백이 아닌 죄악이다. 무지는 죄악이라. 빈 존슨이라는 사람은 무지만큼 치명적 악은 없다. 이 무지는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교란시키며 진실을 혼란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할 뿐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0도, 포항과 부산이 19도, 목포 18도, 시리즈와 서울, 대구와 광주,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청진이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로 보이고

목포 28도, 부산과 여수가 27도, 강계와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와 바라봐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 더욱 확신을 갖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손뼉쳐 기뻐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일까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감사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핵심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찰스 투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가치가 내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까? 살아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오늘도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죽은 사람에게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살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에게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양손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일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하나님의 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구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매사가 감사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끝없이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중자애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말이죠. 내가 무너지면 그 무엇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해지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0: 않습니다. 우리 우스개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들어 쓰시는데 병든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으시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를 끝없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감사는 동력이 됩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더 좋은 것, 좋은 길,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끝없는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게 행복할까요? 한순간에 고마운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라라고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속에 표현되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40여 년 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은 병도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에 늘 쫓기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잔병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힘들어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며 감사를 끝없이 찾아내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즐겁게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붙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오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로 은퇴 예배와 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히 남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과 마음까지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보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46장, 새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통합찬송가 346장, 새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을 지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전파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 육신이 상한 자들을

0: 취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당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망 두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충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는 그릇 우리가 바라는 삶의 청산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가 드려진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일들은 한 사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차게 보시라 칭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장차 있을 일들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며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담은 이 기도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드리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곧 그분의 평생 이루고자 하셨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며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일, 그분께 받은 사명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명은 만민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들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과 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들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바로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와 힘을 주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0: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주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계신 곳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지만 보면 반갑고 이야기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첫 찬양은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곡은 김순주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클래식화여의 주의 곁에 있을 때, 이경미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니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다음 곡은 전용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자가 다른 무게의 짐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고난이 은혜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4: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3: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4: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정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여기 사장님.
2: 예, 그렇습니다.
3: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한 번도

0: 나오질 않았어요?
1: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교우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 로스.
1: 예.
0: 그 뭐 무슨 회사예요?
1: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0: 예.
1: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0: 아.
1: 예, 이렇게 제가
0: 휴먼하고 로지스틱하고 합성한 게
1: 예.
0: 휴로스라.
1: 예, 그렇습니다.
0: 어.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1: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 13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회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아,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1: 예, 예.
2: 그 일 관련해서 김상원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1: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 네.
1: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오는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은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원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원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아니 예. 우리 한 사장님하고
1: 예.
0: 제가 만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0: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1: 예.
0: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1: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0: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1: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 예배 때 이렇게 보는

0: 아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기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 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1: 자녀는 딸 하나죠?
0: 예, 예.
1: 외동딸이요?
0: 예, 예.
1: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0: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1: 예.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0: 예, 예, 예.
1: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예.
1: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0: 절대적입니다.
1: 네.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1: 예,
0: 저가 모시고 있던 분이,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1: 여기서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예.
1: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의 그
1: 목표가,
0: 예,
1: 부모님.
0: 아, 그럼요.
1: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간에도 우위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0: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 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예.
2: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1: 예.
2: 엄마는 못 갔죠?
1: 예.
2: 왜?
1: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2: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런 그,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1: 네.
2: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1: 네.
2: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아,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1: 제가 이제까지

0: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1: 네.
2: 네, 기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0: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위에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2: 맨손으로.
0: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하고 가시는데 예.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0: 우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1: 울컥하는 거.
0: 예.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1: 그렇지. 와도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하고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0: 네,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예, 힘이 생기고. 예.
2: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1: 전수가 됐으면 좋겠죠.
0: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이 있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 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드니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 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네. 답니다.
1: 야, 그렇게 될 거예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사위 들어와서. 네, 네. 예,
2: 앞으로도 하나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울산교회

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순복음 울산교회 대성전에서 말레이시아 정기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리며 강사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위임 목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감리교회가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드리며 오부 예배에는 장로 은퇴 예배와 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과 16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산 북구 명촌로에 위치한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부산 수영로교회 이현우 목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5-0091번, 지역번호 052-245-0091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입니다. 울산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여름은 물론이요 그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새벽기도를 마치시고 들어오신

부모님께서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 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한 명의 누나와 또 한 명의 여동생에게도 똑같이 축복기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사님의 딸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남은 영혼까지 지배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천국의 통로인 예수님을 꼭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생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의 삶인데 한 10개월 정도. 두 번째는 인생, 이 세상에서의 7, 8, 90년 혹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 이것은 사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인 이 영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냐, 아니면 용광로보다 훨씬 뜨겁고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붙고 있는 지옥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얻었다 안한다 옮겼다의 은혜와 복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바로 지금 즉시 받게 됩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커스 슐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린스톤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커스 슐처의 5대까지의 후손 1062명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교도소 복역자가 96명, 정신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가 286명, 불학 무식자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요나단 에드워즈의 5대까지의 후손 890명을 조사한 결과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가문과 만나지 못한 가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얻었다. 무엇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안 한다. 지옥 형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옮겼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언제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인생의 3대 완전 불가능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즉 천국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믿자야 본전이니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완전 초대박입니다. 만약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본전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어놓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0: 했다, 안 한다, 옮겼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접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잘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없다고 고집 부리시다가 구원도 없이 내 인생은 그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지금 당장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신청서에 담겨있는 연락처를 통해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폭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은 특별한 달이에요. 올해 6월 초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는 현충일이었지요. 또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했던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도 있어요.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특별한 달이에요.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위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기도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김효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김효자라는 말은 경이로운, 놀라운, 불가사의한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이롭고, 놀랍고, 우리의 지혜로 다알수 없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이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며 이 세상과 우리 몸의 많은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가요?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더풀, 원더풀.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원더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많은 지도자 또한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김효자,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의 모든 일까지도 다스리시는 김효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기묘자라 하는 분,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예수님은 나의 왕,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CEO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이런 멋진 꿈을 갖고 자라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랍니다. 저는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무척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크고 큰 감사를 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만난 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흥분되고 기쁘답니다.
1: 여기가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0: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곳은 성문 밖 강가였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고 더 많은 여자가 모여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모여든 여자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여자 중에 한 특별한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 집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친구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기꺼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주 큰 사업을 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서 갖게 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나요? 그 돈을 사용할 계획도 세워보았나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학계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 천국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금도 은도 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은도 금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꺼이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으스대거나 우쭐대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겠나요? 아까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겠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루디아는 무척 부자였고 그녀가 사는 도시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기꺼이 도왔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주여링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루디아는 얼마나 멋진 CEO였나요?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지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하세요. 또 루디아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나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고 존경할지 전도사님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뻐요. 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꼭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이란 그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우리는 GR인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나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으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바그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향기, 아카시아 향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 꽃도 하얗게 피어나서 예쁘지만요. 이 달콤한 향기가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아침 일찍 나설 때는 진한 향기가 나던 그 아카시아 향이 느지막한 오후쯤에는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 꽃의 향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거친 바람과 때론 뜨거운 햇살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꽃방울을 톡 터뜨렸을 때 비로소 가만히 퍼져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멀리까지 번져서 소중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예쁜 초대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향기는 공기 중에 만분의 일만 섞여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전해진다고 하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는지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저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내 삶에 딱 만분의 일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가겠죠? 6월의 기분 좋은 아침 우리 마음에 주님의 향수 한 방울 톡 터뜨리고 기분 좋게 출발해볼까요? 그 이름 예수, 박종호 선교사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어진 곡은 옹기장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향기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다정하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 속엔 이미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과 마음을 적셔주면서요. 또 오늘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브의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소프라노 김방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이어스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 탐페클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의 연주 찬양 함께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